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했들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은 하루 24시간 오직 말씀과 찬양만 온전히 담아가지고요.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도 24시간, 배를 타고 멀리 가신 분들에게도 24시간, 지금 운전하고 계신 차 안에서도 24시간, 매 순간 뜨거운 부흥회를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1분 방송 송출하는데 2만 원의 비용이 드는 거 아시지요? 월 전파 선교사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은 우리 지역 교계 소식을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역에 재창단을 앞두고 있는 아르스노바 합창단이 있습니다. 지휘자이신 강길준 선생님 한번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사랑했더라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지역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합창단이 재창단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합창단인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 지휘자이신 강길준 선생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한번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 사랑했더라는 애청자들께 인사와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1: 전남 동부 국동방송 사랑했더란 애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저는 아르스노바 미션 파이어 지휘자 강길준이라고 합니다.
0: 야, 지휘자님 역시 성악을 하시는 분이라 목소리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반가운 마음으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휘자님.
1: 네.
0: 네. 아르스노바 미션 콰이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1: 네.
0: 일단 이름부터가 좀 길고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1: 네, 네.
0: 아르스노바 무슨 뜻인가요?
1: 네, 아르스노바는 라틴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new art, 새로운 예술이란 그런 뜻입니다.
0: 새로운 예술. 네. 네. 미션 콰이어, 선교 합창단이라는 뜻이잖아요.
1: 네네네.
0: 네.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창단된 합창단인지 궁금합니다.
1: 네. 원래는 10년 전에 아르스노바 남성 합창단으로 전남 동부 지역을 대표하는 남성 합창단이었습니다. 네. 전남 동부권 최초로 전국 합창 경연대회 그랑프리를 수상하였고요.
0: 와.
1: 네.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연주하였습니다.
0: 네.

0: 네. 그리고 매년 정기연주회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한 10년 정도 활동하다가 이제 뭐 단원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 그리고 합창단 사정 등으로 아쉽게 2017년도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그동안에도 계속 다시 재창단해서 같이 활동하자고 단원분들에게 뭐 연락도 많이 오고 다른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왜 해체되었냐고 그렇게 연락한 분들이 많아서
1: 네.
0: 다시 재창단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또 단장님하고 또 잘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재창단하게 됐는데요.
1: 네.
0: 네, 올해는 이제 혼성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르스노바 미션 콰이어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고요.
1: 네.
0: 네, 아르스노바 미션 콰이어는 아까도 제가 아르스노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크게 찬양하며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한다는 취지와 목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1: 네. 앞으로 좀 이런 우리는 사역을 해나갈 것이다. 알려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0: 앞으로는 이제 연습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교회 순회 찬양하고 지역에서 뭐 하게 되는 성갑창제 참여할 거고요. 내년에 또 오페라하우스 공연 계획이 또 잡혀져 있습니다. 호주.
1: 와, 네. 호주 가시는 건가요?
0: 네네.
1: 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와, 나도 아르스노바 미션 콰이어 함께하고 싶다. 우리 네네. 광길준 지휘자님 같은 분께 좀 열심히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0: 네네네.
1: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으실까요?
0: 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남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1: 아하. 그래도 나이도 좀 있으실 것 같고, 또 건전한 네네. 교단에 출석 네네. 성도님이셔야 되잖아요.
0: 네네네.
1: 네. 나이는 어느 정도?
0: 나이는 뭐 20대부터 해서 위에 지금 뭐 60대 단원도 계시거든요.
1: 아.
0: 예, 나이는 그렇게 크게 뭐 상관하지 않고
1: 네.
0: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열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1: 네. 여러분 매주 연습에 잘 참석하셔야 되고요. 건전한 교단에 네,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님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르스노바 미션 콰이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름이 좀 길긴 합니다만 정성을 가지시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아르스노바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강길준 지휘자님께 이분이 함께하고 싶으시대요 라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바쁘신데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새롭게 출발하는 아르스노바 미션 콰이어가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크게 찬양하고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우리 지역에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합창단이 될 줄 믿습니다. 강길준 감사합니다. 지휘자님이셨습니다.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화로 만나본 강길준 지휘자님은요, 엄청난 실력자시더라고요. 여수국제음악제 공동집행위원장, 한국합창총연합회 전남지회장, 한국음악협회 여수시 지부장, 무엇보다 또 여천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시더라고요. 영성과 실력을 골고루 갖춘 선생님이시네요. 이런 선생님께 또 찬양을 한번 배워보는 것도 참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회 카페에서요, 바이올린과 판소리가 만나는 아주 이색적인 콘서트가 있더라고요. 어떤 콘서트인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전화로 광양 천상교회 김영태 목사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광양 천상교회 우리 김영태 목사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목사님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태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네.
0: 목사님, 우리 애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샬롬.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방에 있는 천상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해피 목사 김영태 목사입니다.
0: 네, 우리 해피 목사님, 김영태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천산교회의 목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또 열심히, 정말 부지런하세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광양에 있는 카페 나인. 저는 여기서 오디 팥빙수를 한번 먹었는데, 와, 제가 진짜 먹어본 팥빙수 중에 가장 풍성한 오디 팥빙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날씨가 더워서 손님 많이 오시지요?
1: 네네네네.
0: 지금도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요.
1: 네네, 조금 바쁩니다.
0: 네. 네. 목사님, 카페는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게 되신 거예요?
1: 아, 네. 그래요. 저희들이 교회를 구입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있었는데, 주차장 부지가 그냥 노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저 비싼 땅을 빈 땅으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장로님하고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장로님이 뭘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카페를 지어서 카페에서 하는 수익 가지고 전도도 하고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그래갖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카페 구나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전도와 선교의 전초지지라고 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지금은 3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 가지고 이제 선교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카페 구라인에 오는 고객들은 한 70%가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0: 네.
1: 늘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작은 교회들의 어떤 자립을 위해서

0: 이렇게 카페를 함께 하면서 교회에 목회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1: 네.
0: 많은 분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
1: 아, 예, 부족합니다.
0: 네.
1: 네네네.
0: 근데 이 카페 99에서 한여름밤의 2세 콘서트라고나 해야 될까요?
1: 네네.
0: 이번에 바이올린과 창의 만남이라는 콘서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1: 네네네.
0: 소개 한번 해주세요.
1: 아, 그래요. 바이올린이나 창 그러면 본가서의 만남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언바란스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0: 목사님, 여기서 바이올린은 알겠는데요. 창은 뭐예요?
1: 창은 이제 소리꾼이
0: 아, 판소리. 네.
1: 판소리 소리꾼인 박근도 안수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홍보가도 완창하시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참 들어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하는 집사님도 광양에서 바이올린 학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두 분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그래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좋은 콜라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 카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동네 주민들에게 이러한 동네 주민들이 시 접할 수 없는 그러한 재즈 콘서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은 한 달에 한번 정도씩 하려고 그랬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절기별로 좀 하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지금 벌써 6번째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콘서트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바이올린 또창 클럽으로 하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사랑의 뜰한 청취자 여러분들, 이 한번 상상해 보시고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0: 네. 애청자 여러분, 전통과 현대의 감동적인 조합, 바이올린과 창, 판소리와의 만남.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우리 광영동 천산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카페 99에서 열리는데요. 아직도 무더운 여름밤인데 이런 이색적인 콘서트와 함께 시원한 차한 잔, 팥빙수와 함께 아름다운 콘서트로 여름밤을 시원하게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태 목사님,
1: 네네네.
0: 네, 이런 콘서트 마련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데요.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카페도 찾아주시고 교회도 부흥하시고 또 예수님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이런 콘서트를 통하여서, 만남을 통하여서, 왜 그러면 CCM이 나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접하기 힘든 것들이어서, 이를 통해서 복음도 전해지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0: 네. 여러분, 광양 천산교회 우리 김영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바이올린과 창의 만남. 저도 보러 갈게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0: 네. 여러분, 우리 광양 천산교회 김영태 목사님. 작은 교회를 너무너무 알차게 잘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생각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천상교회는요, 광양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항상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시고 열정을 불태우시는 그 열심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 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대

0: 이거 소.
1: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2: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요.
1: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2: 하지 말어.
1: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요?
3: 좋아하지.
1: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3: 하지 말어.
1: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2: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1: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겨.
2: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1: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4: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오늘도 사랑의 뜨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순천 우리 교회 허영광 청년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들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호맹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너희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

0: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인도하여 내신 은혜를 기억하려면 첫째, 나의 유월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고 해요.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요? 이는 아비보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고 하지요. 신앙은 결국 내가 어떤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는지 곧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순간순간 기념하고 기억해야 주의 규례와 법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결국 의무로 하게 되고 절기와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기 쉽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 두신 곳, 곧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자리에서 구원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왜 하필 고난의 떡입니까? 그 힘들었던 애굽 종살이를 떠올리며 그곳에서 급히 나왔음을 평생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기억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속성이지요. 그러니 내가 어떤 고난에서 건진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 내가 붙들 것이 많으면 말씀을 듣기보다 자꾸 따지려 들지요. 그러나 정말 길이 없는 사람은 따질 겨를이 없으니 말씀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긴급한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복된 환경입니다. 4절에는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고 재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부분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 전부 먹어야 합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조금만 취하고 나머지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 5절과 6절에 유월절 제사를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해요. 물론 구원은 개인적으로 경험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는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혼자만 은혜 받고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7절에서는 유월절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없이 일상만 살다 보면 다시 애굽의 방식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도 쉽지요. 8절에는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고 해요. 죄 때문에 노동과 수고의 세계에 갇힌 우리를 다시 안식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노동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같은 삶도 예배가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나요? 지금도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합니까? 피하고 싶은 고난의 떡은 무엇이고 그것을 먹으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인도하여 내신 은혜를 기억하려면 둘째, 받은 복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9절부터는 칠칠절이 나와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하나님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칠칠절은 구원받은 뒤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돌아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해요. 억지로 비교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오래 누릴수록 점점 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마땅하지요. 그래서 11절이 참 중요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레위인, 객, 고아, 과부처럼 힘든 사람까지 함께 즐거워해야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됩니다. 내 삶이 편해졌다고 약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굽의 종이던 때를 기억하며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결국 나눔의 출발도 구원입니다. 내가 원래 종이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면 자랑할 것도 움켜쥘 것도 없지요. 그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뿐입니다. 내가 땀 흘려 얻은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자녀도, 직분도 모두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가족만을 위해 쌓아둘 것이 아니라 힘든 지체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쓰고 있진 않나요? 함께 즐거워하도록 내게 붙여주신 연약한 지체는 누구인가요? 받은 은혜를 자원하여 흘려보냅니까? 축복이라 기대한 결혼 생활이 고난의 떡처럼 느껴졌지만 자기 삶을 유월절 제물로 드리며 그 떡을 즐겁게 먹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는 시댁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떡을 주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이곳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맞나 싶었어요. 젊은 시절 홀로 되신 시어머님과 네 명의 누이와 함께 100평짜리 한옥에서 살아온 남편은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저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남편을 보며 괴로웠고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평범한 가정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처럼 성실한 하고 성격도 무난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며 윽박질렀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잘 다녀온 아들이 언젠가부터 게임에 빠져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어요. 3절 말씀처럼 마치 하나님이 제게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야 저는 공예배와 교회 소그룹 모임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며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현실감 없는 남편의 말은 들을 게 없다며 무시하는 제 모습이 오히려 남편을 격동시켜 술을 마시게 했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후 남편은 제게 아파트를 팔고 재래시장에 있는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살 자고 했어요. 저는 교만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에 따랐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10년째 단열도 안 되는 세트장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망한 것 같은 이 환경이 남편 때문이야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여전히 고난의 떡을 먹고 있지만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큐티 말씀을 다시 보며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남편과 아들 때문에 힘들 때제 속에 누룩처럼 퍼진 교만은 없는지 다시 살피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떡을 먹으며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건짐 받았는지를 기억하면 오늘의 환경을 원망하기보다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연약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0: 귀한 인생인데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너무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고난의 떡은 피하고만 싶고 힘든 환경은 죄다 남 탓으로 돌리며 원망 속에 지옥을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애굽에서 건진 받았는지 날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힘든 사건 가운데서 원망을 그치고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누룩 같은 교만과 자기의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움켜쥐지 않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도

0: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 해오름 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당신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또차 말씀을 드리지만 재물 자체,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여수 땅에 물질로 인하여, 돈으로 인하여, 재정으로 인하여 꿀리거나 꾸이거나 쫄지 않는, 정말 차고도 넘치는, 넉넉하게 쓰고도 남는 그런 물질의 복을 받는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덧대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냥 단순히 모으고 쟁이고 쌓아놓고 손에 쥐고 싶은 물질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경제적 부유한 자, 그런 교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늘 조심스러운 게 뭐냐? 돈의 신격화입니다. 우상화입니다. 이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저만 염려스러운 게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들도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염려가 되면서 조심히 하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엄청 빠져들거든. 그냥 돈이 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돈이 만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져드는 경우들.

그래서 예수님도 고민이 되었던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돈 그랬어요. 하나님과 산이 아니요. 하나님과 강이 아니요. 하나님과 철이 아니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은 물질이나 재물은 사물입니다. 그 사람 아니에요. 사물이지. 돈, 금은 보화 사물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으로까지 볼 정도로 하나님과 겸하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체제로 아니 하나님보다 더한 존재로 섬길 만한 그 대체제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제물로 본 거예요. 다시 한번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으로 볼 정도로 의인화하시고 인격화하셨거든요. 하나님과 맞짱 뜰 만한 힘을 가진 퀴리오스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재물 말입니다. 재물 자체에 그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내가 주인 삼을 때, 재물을 사랑할 때 그 재물에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주인으로 퀴리오스이자 인격을 가진 영적 세력으로 재물을 예수님이 지금 다루신 것이거든요. 돈은 호주머니 속에만 가두어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갑 속에만 넣어두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그래요. 호주머니에서 막 꿈틀꿈틀 기어져 나오려고 그래. 지갑 속에서 막 삐짓고 나오려고 그래. 왜? 주인 되고 싶어 하거든. 주인이 나를 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갑 속에만 호주머니 속에만 갇혀있고 들어가 있는 돈이 아니라 이게 막 삐짓고 나오려고 해가지고 결국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 본능 말입니다. 돈은 사람 손에 쥐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끊임없이 쥐고 싶어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더 모아라. 돈을 잃어버리면 너는 망한다. 이 강박과 불안감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한마디로 돈의 노예로 돈을 섬겨라. 물질을 신격화하라고 유혹을 하거든요. 돈이 신이 되면, 신격화되면 인간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소유를 당합니다. 돈의 액수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결정이 되고 돈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절망을 느끼게 해요. 이것이 바로 만몬 재물이라고 하는 권세가 인간의 영혼을 옥죄고 삶을 짓누르는 방식이에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돈을 퀴리오스 주인으로 삼고 살면 모든 것이 만능처럼 해결이 되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재물을 나의 구원자이자 인생의 주권자 퀴리오스로 삼는 영적 배도입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 교회 출근하려고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9층까지 올렸어요.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5만 원짜리 지폐 두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와. 엘리베이터에서 생전 처음으로 돈을 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나 혼자인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거든. 나 혼자인데 이거 in my pocket 할까? 10만 원이라 되는데. 이랬을까요? 아니면 주인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그냥 놔둘까? 이렇게 했을까? 일단 제가 돈을 주웠어요. 주우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카메라를 봤어요. 묻습니다. 야, 이거 카메라 때문에 인마이 포켓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카메라를 재생하면 주인을 찾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까? 10만 원을 가지고 관리사무실을 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웠는데 주인 찾아주시라고. 목요일날 오후에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요일날 오후에 바로 위층에 사는 10층에 사는 집사님이 생선 3마리를 곱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희들 음식을 서로 간에 나눠 먹고 사는데 목사님 덕분에 돈 10만 원 찾았다는 거예요.
실은 소우체국에 가서, 우체국에 가서

송금을 해야 될 정도라면 나이가 드신 분이잖아요. 서울우체국 가서 돈을 송금하려고 봤더니 호주머니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관리사무실에서 전화가 온 거죠. 카메라 재생을 통해서 주인을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가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돈을 찾은 거죠. 그럼 저희 집에 이제 생선 3마리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물었더니 그 직원이 뭐라 했겠어요? 뚱뚱합디다 그랬겠지. 뚱뚱합디다. 덩치 되게 큽디다. 딱 그랬을 거예요. 제가 10만 원 찾아드리고 어제 생선 3마리를 점심때 구워서 먹었습니다. 꿀맛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만 원 앞에서 목사도 잠깐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애오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큐리오스는 누구입니까? 그 말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주인 노릇 하고 있냐? 이 질문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큐리오스가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이 충분하고 만족스럽다라고 고백하며 사는지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애오름의 식구들이요, 돈이나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물이에요.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일만 가지 악의 뿌리에 뭐가 있느냐?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 자체가 일만 가지의 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사랑할 때, 그 돈을 사람처럼 여기면서 주인으로 삼을 때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돈은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가족을 먹이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교회를 섬기고 좋은 일을 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내 손에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손에 있으면 도구예요. 근데 그 돈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이게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 돈을 사랑하면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영혼은 병들고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 이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손에 있는 돈은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먹거리도 사고 커피도 마시고 애들 용돈도 주고 주님께 헌금도 드릴 수 있잖아요. 손에 있는 돈은. 근데 내 손에 있는 돈은 조용하고 얌전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내 손에 있는 돈은 얌전해. 근데 그 돈이 내 마음 속에 들어가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자리를 틀어 앉는 순간 이 돈은 아주 싸나워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덤빕니다. 시비를 겁니다. 힘을 씁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돼요. 내 손에 있던 돈이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돈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 명령을 합니다. 내 미래를 조종하는 주인의 왕관을 쓰고 싶어라 해. 퀴리오스가 되려고 합니다.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고로 돈이 내 손에 있으면 내가 사용하고 마음에 있으면 내가 사용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만몬이라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재물, 돈의 위치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많냐 적냐 그건 저 관심 없습니다. 그건 묻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위치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손에 있느냐 마음속에 있느냐 이것 좀 확인하고 구원을 맞이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앉아 왕노릇 하려는 돈을 어떻게 하면 다시 손에 쥔 도구로 쓸 거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돈보다 재물보다 더 힘을 가진 더 능력과 더 큰 믿음을 갖고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내 마음속을 꽉 채우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꽉꽉 채우시면 그 말입니다. 돈이 삐딛고 들어올 여백이 없어요. 왜? 돈보다 더 큰 은혜로 돈보다 더한 믿음으로 내 마음을 삶을 채웠거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도구로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쓰라고 잠시

내가 맡겨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면 절대 돈이 주인 노릇 못합니다. 돈이 빈자리에 예수로 꽉 채우시고 예수님만이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을 봐보세요. 저는 성전 안에서 성경 책장 넘기는 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의 프로필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거대 도시, 그 거대 도시가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세 번째로 큰 도시에, 그 큰 도시에 삭개오는 세리장, 세무서 소장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더라 그랬어요. 프로필이 화려합니다. 부러울 게 없는, 아쉬울 게 없는 인생을 산 사람. 다시 말하면 2절, 1절만 놓고 보면 삭개오에는 평생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냐면 됨의 가치를 뒀습니다. 세리장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면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그게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그 됨의 삶의 방점을 두고 살다 보니 세무서 소장, 세리장이 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후진적 사고 아니면 후진적 사회에서 됨과 동시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가짐의 가치가 이루어집니다. 세리장 됨과 동시에 권력을 가진 자가 됐어요. 부자 됨과 동시에 재물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됨과 가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후진적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시스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말입니다. 가질 걸 다 가진 사람이 됐어요. 권력도 가졌지, 재물도 가졌지, 세리장 됐지, 부자 됐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쁨 자체를 누릴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재물을 모으면 모을수록 허전함과 행함 말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두려운 말입니다. 고립되는 외로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됨과 가짐으로 채울 수 없는 인생 여백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에 가치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3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더라. 봄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여기서 이 보고자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제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에제테이라고 하는 말은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고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그리워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에 간 자식이 부모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외국 유학 간 자녀들이 고국을 그리워하고 부모님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워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나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 봄의 에제데이 그 말입니다. 그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키가 작은 핸디캡도 탓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갈 정도로 이건 호기심을 넘어 영원한 절박한 그 영혼의 절박한 갈망이었잖아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말입니다. 권력과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세리장 되고 부자 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체면 따위 내려놓고 뽕나무 위까지 올라갔냐 그 말이에요. 이건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지. 소유로 해결되지 않는 존재의 리스크가 생긴 거예요. 세리장 됐고 부자 됐습니다. 권력을 가졌고 재물을 가진 자가 됐어요. 됨과 동시에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되면 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허망한 거예요. 횡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권력과 재물은 큐리오스 주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보는 것만으로도 휑한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시린 가슴이 따뜻해질 것 같아서 보는 데만 목적을 두고 올라간 것이거든요. 이때까지 삭개오의 주인은 퀴리오스는 재물이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가치를 뒀냐면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어. 예수님은 만남의 가치에 방점을 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이름까지 알고 있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하룻밤 유할게. 그랬거든요. 삭개오는 봄의 가치, 보는 것으로 끝. 그런데 예수님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유하겠다는 거예요. 이 유한다라고 하는 말은 오다 가다 들리겠다라고 하는 일은 차원이 아니고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가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면서 너랑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네 속에 있는 얘기도 들어보고 내가 너와 함께 진중하고도 진솔한 만남을 통하여 네가 풀지 못한 인생사 문제를 풀어주는 일, 이게 유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이거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삭개오는 보는 것으로 봄의 가치만 깨달았는데 예수님은 봄 플러스 만남, 원 플러스 원으로 그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만나는 삭개오에 대한 평가가 뭐냐? 7절 말씀에 보면 이리 되어 있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평가는 뭐냐? 죄인의 집에 예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사회에서의 정서가 뭐냐면 성한 사람이 죄인과 같이 유하거나 밥을 먹거나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면 이 성한 사람이 죄인이 된다, 오염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회개한 거 보고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기 전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죄인을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 삭개오와 함께 하룻밤 유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삭개오가 나눔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후, 예수님과 함께 유하고 난 후 만남의 가치를 깨달아 가치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됨의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가짐의 가치를 이루었어요. 봄의 가치만 알고 살았어요. 근데 봄의 가치를 넘어 만남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만남의 가치를 통하여 나눔과 베품의 가치를 깨달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삭개오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물리적인 공간은 삭개오의 집이었잖아요. 삭개오의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들어가셨냐면 삭개오의 마음속까지 들어가셨어요. 삭개오의 집으로만 가신 게 아니라 그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에 뭘 보배처럼 여기고 있었던 권력이나 재물, 이걸 최고의 보배로 여겼고 큐리오스로 여기고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푹 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로 하여금 나눔과 베품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 아니지. 실은 예수님께 소유된 자가 됐잖아요. 예수님께 소유된 자가 되는 순간 그의 입에서 경이로운 고백이 나와요. 평생 됨과 가짐에만 올인하던 사람이, 그래서 개같이 재물을 모은 사람이 이제 자신의 손을 펼쳐 나눠주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 나눔의 가치, 행복이 마음속에서 샘이 터지듯이 톡 터진 거예요. 기쁨이 솟듯이 확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재산의 50%를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이 먼저 드렸잖아요. 그 나머지 50%를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실은 파격적인 변상이거든요.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주님께 소유된 자만이 그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이건 선행도 아니고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을 소유하기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았기에 그 말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순간 그 말입니다. 권력에서 예수로 주인을 바꿨잖아요. 삭개오가 가짐에서 나눔으로 삶의 스타일을 바꿨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을. 재물 모음에서 재물 베품으로 기준을 바꿨잖아요. 이걸 신앙, 혁명, 인생,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혁명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주인을 바꾸는 걸 혁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신앙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케오는 이웃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 창고를 열었어요. 자신의 창고를 열어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나누고 베푸는 자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인으로 모신 거죠. 이런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 구원의 가치를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면 다 가진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구원을 소유했으면 다 소유한 거예요. 어떤 여행가가 사막을 여행 중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금방이라도 빵 먹지 않고 금방이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생명이 끊어질 것만 같은 절박한 그런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에 그 여행가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를 열었더니 금은보화가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꽉 채워진 걸 보고 우와 금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행객은 에헤이 금이야 그랬어요. 그 여행자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금이 아니라 물이고 빵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을 보고도 에헤이 금이야 그럴 수 있었어요. 삭개오는 평생 돈을 주인 삼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과 힘이 생길 때마다 우와 돈이다 우와 힘이다 그랬어요. 탄성을 지르면서 산 사람이에요. 재물과 권력을 주인 삼고 산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그 말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에서 느껴지지 않는 아우라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우와 그런 거예요. 그 이후로 돈을 볼 때마다 에헤이 돈이야. 사랑하는 애오름의 식구들이요, 여수 땅에서 2절의 삭개오로 살고 싶지요. 우리의 마음은 2절의 삭개오처럼 세리장 됐잖아요. 부자 됐잖아요. 재물을 가졌잖아요. 권력을 가졌잖아요. 세상적으로 막 이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재력가라고 얘기합니다. 자산가라고 얘기합니다.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프로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2절의 삭개오가 되기 위해서 지난 8월 한 달도 땀 흘리며 애써 노력하며 더위를 이겨냈을지는 몰라요. 9월 한 달을 또 2절의 삭개오가 되기 위해서 쉼없이 변함없이 달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2절의 삭개오는 한계가 있어요. 권력과 재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외로워요. 허기가 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 하신 거예요. 2절의 삭개오는 세상이 보기엔 매력적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빈곤의 영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의 사람은 8절의 삭개오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 대책 없는 사람처럼 혹은 바보같이 모질이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50%를 기부하고 50%를 가지고 나눠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거든. 예수님이 내 삶의 큐리오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든. 나도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나를 소유했어.

0: 이보다 더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재물 이걸 내가 소비하는 소비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유통업자로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재물의 소비자만 되지 마십시오. 유통하는 유통업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큐리오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고 구원을 시작하세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멋, 예수 믿는 맛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 해우름교회 임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5393 여수 해우름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를 진행을 맡은 여천은영교회 사모 조혜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으로 가을을 기다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지금은 힘들고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견뎌낸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듯 우리의 기다림과 기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걱정과 무거운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듯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소망의 기도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매주 금요일은 호남 권역 4개 지사가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으로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또 카카오톡으로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기도응답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찬양 나가는 동안에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원에이 싱어즈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극동 방송 소마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은 호남 권역 4개 지사, 광주, 전북, 목포, 전남 동부 청취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실

0: 목사님은 여수 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김대진 네. 목사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요. 목사님 이제 계절이 좀 바뀌는 시점인 것 같으죠?
1: 네.
0: 어제부터 조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진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계절을 바꾸고 또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듯이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것을 저희들이 항상 기대해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지 우리 기대하고 있는 저희들과 또 우리 애청자들에게 또 귀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호남권역 4개지사 극동방송과 오늘 소망기도 시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1: 네. 사모님 멘트를 들으면서 네. 참 멋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0: 감사합니다.
1: 어떤 사람들은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반복되는 거지만 새로운 계절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0: 아, 네.
1: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가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구나 또 새로운 일이 기대가 되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1: 그럼 제가 같이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1: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새날을 창조하시며 새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예전에 했던 기도를 자꾸 반복하는 그런 반복되는 기도가 아니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새로운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0: 아멘.
1: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받을 은혜는 새로운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이 주의 성령의 은혜 안에 새로울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서 정말 멋지게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새롭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호남권역 4개지사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마음 문을 열고 기도 제목으로 문을 두드려 주셨는데요. 1972님이십니다. 김진경 권사입니다. 위암 4기 전이암으로 항암 치료로 2년째 투병 중인데 최근 복수가 차서 숨쉬기 가 어렵고 식사가 힘듭니다. 슬픔으로 자꾸 눈물이 나고 우울한 마음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권사님께서 투병 중이신데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셨어요.
1: 네,
0: 권사님.
1: 직접 힘드실 텐데 직접 문자를 보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함도 김진경 권사님 밝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셨는데 용기를 내서 기도 제목 보내신 거 자체가 저는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수가 차고 2년 투병 중이신 건 누구나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 2년 동안 긴 세월을 투병하며 복수가 차고 또 숨이 쉬기 어려운 것은 아마도 치료 과정이 순적지 않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 아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이런 상황일 때 슬프고 또 우울한 마음이 다가오는 것 또 절망스러운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이 다 먼지와 같고 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아날 것이며 주님이 허락하시면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인데
0: 아멘.
1: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김진경 권사님 이 방송과 함께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고쳐주시며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0: 아멘.
1: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0: 치유.
1: 그래서 이 어려운 병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 말씀하시면 낫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0: 아멘.
1: 함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니 주여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목사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셨거든요. 권사님, 제가 꼭 안아드리고 싶어요. 제가 꼭 안아드리고 싶은 것처럼

0: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권사님을 지금 꼭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대로 다 응답될 줄로 믿고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5798님 샬롬. 기도 제목 처음 올립니다. 자녀 4명을 키우는데 쉽지가 않네요. 셋째, 넷째는 올해 고3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게 해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이번 주 꼭 교회 출석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네요.
1: 네, 처음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아마도 쉽지 않으니까 올리신 것 같고요. 네. 예, 우리 삶이 다 그렇죠. 이제 자녀 4명을 키우는데 쉽지 않는다고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제가 이 문자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자녀 4명을 키운 게 쉽지 않은 건 어머님이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하셨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귀한 헌신과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4명이라는 자녀를 키워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이 어머니의 마음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람을 키우고 또 같이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도 돌보기 힘든데 누군가를 돌보고 그 생명을 또 함께 자라는 걸 보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헌신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5798님의 문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신 분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아멘, 기도합니다.
0: 아멘.
1: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인 것들을 가르쳐 주시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또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자녀를 키우면서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부모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현 생명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0: 아멘.
1: 더불어 셋째 넷째가 올해 고3인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교회에 꼭 출석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5798님 힘내시고요. 자녀들과 함께 또 예수님 잘 믿으시고 또 셋째 넷째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고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0932님. 저희 아버지가 현재 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간 수치가 낮아져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부작용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30년 교회를 떠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의 병과 또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 올리셨습니다. 목사님.
1: 아, 네. 문자 메시지가 이 문자를 보내시면서 저는 이 문자 보내시는 분이 이 기대감으로 보내신 것 같은 이 기도응답에 관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0: 네.
1: 저희도 그런 동일한 믿음으로 좀 기도할게요.
0: 아멘.
1: 아버지가 30년 교회를 떠나 무슨 이유로 어떻게 교회를 떠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30년의 세월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가 간암 판정을 받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그리고 30년 떠난 교회 생활에 다시 한번 회복을 기도하며 저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이 자녀의 기도를 들었소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이고 생명을 얻는 건데
0: 아멘.
1: 하나님이 주신 이 자그마한 질병이 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께 돌아오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이것은 그렇다면 축복이 될 것이며 이것은 그렇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30년 세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30년 세월 동안 방황했던 모든 세월들을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공구사미님 아버님이 반드시 다시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또

0: 간암도 잘 치료되시고 저희들과 더 기쁜 소식을 나눠주실 줄로 믿고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5834님 33살 딸아이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아직 응답이 없으시네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 아멘. 선포하셨습니다.
1: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저희가 더 기도할까요? 없을까요? 제가 저도 그럼 이렇게 선포할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0: 아멘. 아멘.
1: 제가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0: 아멘.
1: 뭐 조금 짧게 좀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딸아이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들었어서 일단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배우자를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 주님 현숙한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들을 찾기 힘든 시대에 그렇지만 그곳에 반드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지게 하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선포하셨으니까 그대로 믿으십시오. 제 딸도요. 41에 결혼해서 42에 아기를 낳았답니다. 저를 보시고요. 선포하셨으니까 기다리시면 좋은 배우자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8860님.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2 아들 조현이가 진로와 학업으로 힘들어 지쳐 낙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에게 비전 주시고 새 힘 주세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세요. 그렇죠. 고등학교 가면 벌써 진로와 또 학업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벌써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이 아이에게 힘 주시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 저희 딸아이가 낙심할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0: 네.
1: 이 아이가 큰 비전이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에게 낙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0: 네.
1: 저는 아이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은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비전이 아닌 것 같아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네가 예기치 못한 길이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는 갈 수 있는 만큼 가라라는 격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 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1: 예, 그래서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만큼 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기치 않았던 더 많은 길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
0: 아,
1: 네. 고2 아들이 보는 세상은 굉장히 좁은 세상이거든요. 더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0: 아,
1: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이 쉽게 지칩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참 더구나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비교하고 또 열등감 주기 쉬운 사회, 또 판단하고 비방하기 쉬운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또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게 해주십시오.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실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갈 수 있는 만큼 갈 때 격려받게 해주십시오.
0: 아멘.
1: 너의 수고를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게 하시며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아이가 간 만큼 주님이 그 앞에 더 나은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꼭 붙잡고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8860님 아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고 저들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5650님 10대에 상처가 많은 아이였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9월 7일부터 대학 수시원서 접수입니다. 고3인 아들의 입시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대학의 길을 열어주시며 수시와 면접 가운데 지혜를 더하셔서 가진 재능이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라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1: 오늘 고3 때가 고등학교 맞아요. 3학년들이 막 기도 제목 다 보내주시고 저희 같이 기도할게요. 왜냐하면 중요한 때지만 마음이 많이 부모님들도 마음이 저도 사실은 제 딸이 고3이라서
0: 아, 그러시구나.
1: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0: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시대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인데, 사실 저희 부모님들도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힘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저희의 잣대로 아이들을 대하지 않게 하시며, 저희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부담이 되는 부모님이 아니라 소망과 격려와 희망이 되는 부모님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5650님 고3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결과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이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인데, 또 재능이 있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하소서.
1: 맞아.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이 땅에 우리 고3 수험생들 너무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로 맡기시기를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극동 방송 소마의 기도와 함께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호남 권역 4개 지사, 광주, 전북, 목포, 전남동부 극동방송이 함께하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품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마음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우리 찬양 듣고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지연님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0: 우리의 힘과 소망되는 주님과 함께하는 중보의 기도 시간. 호남권역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도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173님. 어머니가 불교이신데 제가 신앙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가 신천지 모임에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함께 친하게 지내던 가정을 통해 포섭된 것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돌이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남편분이 이렇게 보내셨는데 어머니는 또 불교시고 아내는 신천지에 나간 것 같으니 참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1: 네. 기도 제목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반드시 기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그런데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이제 혹시나 이거를 혼자 하기가 힘들거든요. 아내가 혹시 신천지 몸에 갔으면 절대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남편 말을 못 듣게 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꼭 목사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주위에 지금은 이제 신천지 탈퇴자들 모임도 잘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상담사들도 많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꼭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사실이면 이게 혼자 하기가 참 힘듭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임들도 있으니까요. 꼭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 보시는 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제가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신앙을 위해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의 구원이 가장 큰 효도인데 주님 이 기도를 들으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아내가 신천지 모임에 가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불화하고 마음이 많이 아플 텐데 이게 참 쉽지 않고 이 약한 사단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며 주여 우리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며 진리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이단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이 드러나게 하시고 진리로 것들을 부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주님이 남편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0: 아멘.
1: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 결과들이 영혼의 구원과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이단들에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9174님 기도 제목 다 들으셨죠? 물론 어머니도 영혼구원 해야 되고 하지만 신천지에 빠져있는 아내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께서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시간에 9173님을 위해서 다같이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5334님 유지선 손창희 부부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아껴주고 사랑하는 믿음의 부부로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이신 것 같습니다.
1: 네. 멋진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덧붙일 게 없어가지고요. 그냥 이 기도 제목 그대로 한번 제가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유지선 손창희 부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로 주님께 응답되게 하소서.
0: 아멘.
1: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고 예수님 때문에 부부가 됐으며 또 예수님 때문에 함께 예배하며 한 믿음 안에 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이 사랑하는 당신의 가정이 한 몸이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 가정에 좋은 결실도 허락하시고

0: 복에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두 부부의 기도 제목과 또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1150님. 시각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한 도움을 잘 받으며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형제와 가족들이 복음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희귀질환인 사르코이드증으로 인해 생긴 시각장애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현재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중간에 아마 시각장애가 네. 오신 것 같습니다.
0: 저희 릴리로공님 그 문자가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읽으면서 참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어려우시고 힘드실 텐데 아주 편안하고 뭐랄까요. 평안한님께 보내주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당신의 상황보다도 형제들과 가족들의 맞습니다.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믿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150님 희귀 질병으로 갑자기 생긴 시각장애로 많이 힘드실 텐데 주님 이 장애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새로운 환경에 없었던 불편함으로 살아야 될 텐데 주님 1150님이 이게 시각장애로 인한 치료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지만 안고 가며 그 일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움을 받으며 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우리 삶에 있는 불편함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1150님이 형제와 가족들의 복음을 위해 구원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는 아니 거룩한 기도와 마음들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께서 질병 가운데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고백들을 갖게 하시며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그 마음 안에 그 영혼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평안으로 인하여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1150님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또 더 이상 건강이 악화되지 않기를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2599님 여자 46살입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어지럼증이 계속되고 혈압이 160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로 혈압이 안정화되고 머리가 상쾌해지기를 긴급 기도 제목 드립니다.
0: 예, 지금 제가 긴급한 기도 제목이니까요. 급하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6세 젊은 나이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높은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정되게 하소서.
1: 아멘.
0: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가 신속하게 하시고 이 걱정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이 하늘에 나는 새를 또 단히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물며 그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고백하나니
1: 아멘.
0: 주께서 붙드시며 그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신뢰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 2955님 오늘 문자를 보내시면 함께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2559님 목사님 기도함과 동시에 혈압이 떨어지고 머리가 상쾌해질 줄로 믿고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9210님 남편이 희귀질환인 척트라우스 증후군 호상구 증가증이라고 하네요. 앓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병이 참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0: 네.
1: 근데 또 희귀질환이라고 하네요.
0: 저도 정확하게 전 모르겠는데 호상구가 백혈구의 일종이라고 하네요. 갑자기 증가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면역질환과 같은 건가 봐요. 이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일 텐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끔 우리가 참 힘든 것이

0: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들, 또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일로 인하여 서로를 어디서 치유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 일들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미 사람의 손을 떠난 이 일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1: 주여.
0: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 마음이 바닥에 있을 때, 그래서 다른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0: 예수님이 이 오상구 증가증을 앓고 있는 이분의 네, 아픈 마음과 그 약한 몸들을 돌봐주시고 살펴주셔서
1: 아버지
0: 주님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주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주님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기적을 우리가 간구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나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유되게 하소서.
1: 아멘.
0: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1: 아멘.
0: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1: 아멘.
0: 치유될지어다.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9210님 하루빨리 남편이 회복되시기를 저희들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소망의 기도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은 특별히 호남권역 4개 지사가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으로 전남동부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PD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또 간절한 기도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절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여천은영교회 사모 조혜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2: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0: 이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제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 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종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송시아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순천 실만한 교회 최갑규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갈릴리로 여겨진 전남의 땅,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이 선교사들 보내시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일찍이 극동방송 비롯해서 선교 방송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각 도시마다 저 시골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날로 날로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믿는 자가 많아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선교 열도 많이 식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또 교회 종직들과 또 선교하는 모든 매체들과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기도로 깨어나게 하시고 전남의 교회들이 힘을 얻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논평을 발표하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장관 직위는 국가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만들어갈 능력과 식견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용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생활동반자 관계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군형법상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안 등 그간의 입법 활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관련 법안 발의 등 현금을 배당하는 정책 방향과 장관 지명 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장관 인선에 제대로 된 임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일보가 어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교회 환대의 공동체로를 주제로 2016 국민 미션 포럼을 개최하고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이재열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대인 신뢰도가 27.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추로서 사회적 처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유현준 홍익대 교수는 교회가 주차장을 마당으로 개방하는 등 공간적 담장을 낮춰 배타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박영호 포항제일교회 목사는 환대를 일시적 선행이 아닌 교회 구성원의 문화와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영호 목사는 이어 경청을 통해 환대 문화의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한국교회가 갖춰야 할 핵심 목회적 노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최근 서울중흥교회에서 장로교총회 창립 114주년 및 코람데오 부흥협의회 설립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선 대표회장은 한국장로교회가 연합해 한국교회를 더 깊이 섬기길 원한다고 밝혔으며, 설교를 맡은 엄신영 목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장로교회는 1885년 선교 시작 이후 1912년 9월 1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되며 본격적인 교단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1회 총회에서는 목사와 선교사, 장로 등 대의원 2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초대 총회장으로, 길선주 목사가 부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서울 YMCA가 어제 한국 사회의 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 미래 플랫폼을 신설하고 오는 16일 월남 시민문화연구소에서 첫 강연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플랫폼에는 김병현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 교수가 강사로 나서 오는 12월까지 자본주의와 미중 패권 경쟁, 북한과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총 4차례 강연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서울 YMCA는 매월 진행되는 강연과 토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시민운동 블로그에 공개하고 자료집으로 제작해 미래 세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일 공동체가 독거 어른

0: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등에게 전달한 밥상이 1,500만 그릇을 넘어서며 오는 10일 서울 청량리역 밥퍼 나눔 운동 본부에서 감사 축제가 개최됩니다. 1988년 시작된 밥퍼 사역은 지난 38년간 소외 이웃을 섬겨왔으며 2022년 동대문구청과의 증축 건물 법정 분쟁 속에서도 사역을 이어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감사 축제는 후원자와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김동호 에스겔 선교회 대표의 설교와 비빔밥 퍼포먼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순천 광양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무표정한 100명 중 웃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모두가 침묵하고 단 한 명이 노래한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서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사랑을 말하지 않는 무리 중 사랑을 굳게 믿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처음으로 웃고 처음으로 노래하고 처음으로 일어서고 처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두 번째로 웃는 사람, 세 번째로 노래하는 사람, 네 번째로 일어서는 사람, 다섯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날 테니, 당신의 닮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테니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너무도 감동이 돼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는 무리 가운데 사랑을 굳게 믿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기뻐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을 모시고 오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힘찬 차량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많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잘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힘든 시간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도 잠시 놀라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극도로 힘든 상황, 더는 기다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계속 그분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기다림의 결론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신실한 자들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라고 한 것은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힘든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며 기다리는 것은 분명 죽을 만큼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라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의 결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래야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셨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다 금세 지치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굳게 믿고요. 오늘도 힘차고 밝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방송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0: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 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한 후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살아가게 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나 자신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우리 모두 언젠가

0: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날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 로이 존스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온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이치다.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죽느냐?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 사람, 일련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자기 뜻이 아닌데 정면 충돌해서 죽었다. 또 어떠한 뭐 변화에 있어서 뭐 수용하다 죽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70이고 또 하나님이 더 적게 해주시면 80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생명인데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과음을 하고 과식을 하고 정상으로 삶을 안할 때 일찍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있는 동안에 즐겁고 행복하고 풍부하게 살으라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본뜻인데 우리 먹지 말아야 할 술 너무 많이 먹고 피지 말아야 할 담배 너무 많이 피고 도박하는데 밤새도록 자지 않고 이런 게 이제 루틴이 깨지면은 자기 생각지도 않았는 암이 찾아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뜻대로 살면은 내 명을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0: 아멘.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계신 전주 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주 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김봉현이라고 하고요. 35년 동안의 그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김정은 목사님의 그 초청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3: 김봉현 대사님 하시면은 호주 대사도 하시고 유엔 차석 대사도 하시고 반기문 총장님을 지금 은퇴하시기도 같이 도와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대사님 모신 이유는 첫째, 유엔에서 제정한 기후변화, 두 번째로 우리 반기문 총장님의 인격, 인품, 10년 동안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고 뜻 있는 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사님이 대사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믿음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사로서 아마 많은 사람들하고 접속할 때 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사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느껴졌는데요. 첫째로, 네팔 대홍수에 어저께 신문에 1,225명이 역시 죽었고 4천여 명에 4,700명이라고 나왔어요.
2: 실종자.
3: 아직 확인 미상인데 네. 대사님이 왜 네팔에 이런 게 일어났어요?
2: 네. 사실 그 네팔에 그 일어난 이번에 대홍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네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 도처에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네팔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네팔이 이제 저게 됐는데 지금 중국 지역에도 티벳 지역에 한 25 정도의 위험이 있는 그런 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인도에도 지금 그런 댐이 형성이 되어 있고 네팔에도 아직 한 23~24개 정도가 위험한 그 댐이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댐이 이제 우리가 빙하호라고 하는데 빙하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서 자연적으로 댐이 형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산에서 눈이 크게 녹아서 빙하가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빙하호에 충격을 주고 그게 댐이 이제 무너지면서 엄청난 물이 이제 쏟아져 내려가서
3: 사람들이
2: 흙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번에 그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거의 실종자 포함해서 거의 5천 명 이상의 분들이 이제
3: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사님 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어떤 네팔 여자가 앉아서 이런 징후, 기후변화의 징후를 왜 우리만 당해야 됩니까?
2: 그렇습니다.
3: 그렇게 애원하며 호소하는 걸 들어봤을 때에 기후변화를 유엔에서 시작했죠?
2: 네.
3: 그럼 각국이 돈을 좀 내서 이 탄산소 좀 줄여보고 그런 거 하는 건데 네. 뭐 제가 알기는 저 반기문 총장님이 덴마크 수도에서 그러한 회의를 하는데 미국은 탈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2: 그 반기문 총장님의 그 커다란 업적이 이제 기후 그 협정을 체결을 하신 건데요. 그 이제 파리에서 최종적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파리에서.
3: 그렇죠. 예.
2: 2015년 12월에 체결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197개의

0: 그
1: 국가들이
0: 국가들이 모여서 대부분의 정상들이 모였죠. 대통령, 뭐 총리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거기 이제 서명을 해서 그게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보는 그 기간이 반기문 총장님이 거의 한 10년을 매달렸어. 파리에서 그때 2015년. 네. 그래서 그때 전 인류가 이제 만세 부르고 인류 지성이 이제 승리했다고 이제 할 때 그렇게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참석을 하셨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그, 그 파리 기후 협정을 이제 지지를 하고 그랬는데 2015년에 그게 파리 기후 협정이 체결이 되고 2016년에 그게 이제 그 발효가 됩니다. 비로소 효력이 이제 발생하게 됐죠.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몇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아, 나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겠다. 그래가지고 2017년 1월에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2017년 1월 22일 날 취임을 하자마자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미국이. 근데 미국이 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굉장히 중요한 그 많은 양을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 나라가
1: 거기하고 중국하고요.
0: 중국하고 두 나라가.
1: 우리는 많이 변했죠. 한국은.
0: 한국도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희도. 저희도 뭐 세계에서 7번째, 8번째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대통령들이 이제 그런 이제 약속을 했죠. 국제기구에, 국제사회에다가 우리 파리 기후 협정을 철저하게 잘 준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지켜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지켜나가려면은 우리 산업계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 CO2를 배출하는 게 대개 우리 산업계입니다.
1: 그렇죠.
0: 그 철강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쓰거든요. 그 석탄에서 그 막대한 이제 CO2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산업계의 협조가 없으면 이거는 말로 그치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이 약속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파리에서 기후협정을 체결해서 모든 전 세계 인류가 이제 합의를 한 건데 그걸 안 지키면은 의미가 없는데 이게 안 지키니까 점점점 기온이 좀 높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네팔같이 이렇게 빙하가 갑자기 그 쏟아져 내리면서 이렇게
1: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저 종종 뉴스에 해수 온도가 올라간다. 네. 또 남극 북극에 있는 빙상들이 녹으면은 네. 이게 높아지면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아예 네. 물에 잠긴다. 네.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0: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해수면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거 한 10년 전보다 해수면이 한 3mm 정도가 더 올라갔는데요. 3mm 정도 올라가니까 남태평양에 있는 뭐 키리바시 뭐 나우루 뭐 이런 도서 국가들은 벌써 이게 침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키리바시 이런 나라들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의 위협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 근데 그 태평양 국가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닥칩니다.
1: 그렇죠.
0: 항구 도시 물에 잠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항구가 기능을 못 하게 되고 뉴욕 거기도 물에 잠기게 돼 있어요. 거기도 이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는 남태평양 국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올라갑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뉴욕도 올라가요. 그 뉴욕 올라가게 되면 뉴욕도 결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미국도.
1: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럼 반기문 총장님 재단이 생겼다는데
0: 네.
1: 그 재단은 어떻게 운영을 재단을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0: 네. 그 재단에서 이제 재단은 후원을 저희들이 주로 받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예,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또 국가의 또 이제 간섭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국가의 지원은 전혀 안 받고 우리 일반 국민들 그리고 세계 시민들 이런 분들한테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후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 반기문 총장님이 이제 워낙 이제 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으시고 또 기후 변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후원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 점점점 후원들이 이제 약해지고 있고요. 그 후원이 약해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쟁 비용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이 선한 일에 써야 되는 이 후원들이 전쟁 비용으로 이게 흡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0: 그래서 그 점점 사람들이 후원을 좀 못하는 이런 현상이.
1: 유엔에서도 돈이 안 나오고
0: 유엔도 지금 미국이 유엔에 돈을 이제
1: 안 내고.
0: 그러니까 유엔에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내는 국가거든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내도록 정해졌는데 그걸 안 내요, 미국이. 그러니까 유엔도 지금 그 돈이 없는 상태. 그래서 최근에 유엔이 직원들도 많이 이제 그만두게 했고요.
1: 그러면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0: 가능성은 뭐,
1: 없죠.
0: 가능성은 이제 그한 2500년 뒤면은 나올 수가 있죠. 2500년 뒤에. 그 2500년 전에는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우리 그 반기문 재단의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1: 반기문
0: 반기문 재단.
1: 재단,
0: 예.
1: 그거 찍으면 나와요?
0: 반기문 재단 찍으면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후원하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제 후원을 하시게 되는데 뭐
1: 아니, 저는
0: 예 그거
1: 청취자들이
0: 네
1: 뭐 반기문 재단이 있다는데 뭐그 사람 유엔 사무총장 했으니까 돈이 넘치게 들어올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죠.
0: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0: 그렇지
1: 뜻
0: 않습니다.
1: 있는
0: 우리
1: 분들이.
0: 예 거기는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일정한 돈을 이제 출연을 하셨고 저도 물론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 전적으로 후원에 의존해서 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원이 이제 잘안 되면은 결국 활동을 이제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후원이라는 게 반기문 총장님이 그 재단에서 하시는 게 우리 청년들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청년 기후 운동가들. 우리 국내 그 청년 기후 운동가들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디 그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후원이 그렇게 잘안 들어오고 저희는 그래도 반기문이라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후원이 조금 들어오지만은 그 청년 기후 운동가들은 정말 뜻은 고귀한데 후원이 안 들어오니까 그 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또그 저희들이 후원 받으면 그거를 청년 운동가들을 또 육성하고 양성하고 하는데 또 이제 저희들이 그걸
1: 아니,
0: 사용.
1: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님 10년을 하셨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저 그건 마치 그냥 극동방송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별로 못하고 있는데 참 사무총장님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서 참 각국 나라에서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해나면 어느 정도 이루어질 텐데 뭐 저는 저 민난 목사로서 이게 계속 진행되면 말세의 징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대사님을 모신 것도 사실 제일 지근 거리에서 반기문 총장님을 모셨는데 그 양반 인품에 대해서 대사님이 알고 계신 인품, 뭐 강압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사적으로 모든 거 처리하시더라고. 그러면 김 대사님이 보신 반기문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0: 반기문 총장님은 제가 외무고시 합격하고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외무고시 합격하고 외교부에 처음 들어갔더니 첫 번째 과장님이 반기문 과장님이었어요.
1: 외부부에.
0: 외무부에. 그러니까 1982년도였죠. 1982년도에 첫 번째 과장으로 반기문 과장님을 뵙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은 뭐 사회 경험도 없고 전혀 뭐이 사회에 대한 그 인식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첫 번째 모시는 상사로 반기문 과장님을 모시게 됐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어떤 면에서?
0: 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요.
1: 합리적이고.
0: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뭐 이렇게 결정을 딱 하면 그게 항상 옳은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제 말단이었는데, 아니,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하시냐 그랬더니, 그건 그냥 상식의 입각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상식. 그래서 그때.
1: 자기 사심이 없지.
0: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그

0: 승진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여기 보면서 정말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에 과장으로 모시면서 처음에 딱 봐서 야 정말 놀랍게 이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구나 했던 그 느낌이 윗분들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진을 빨리 한 거죠. 굉장히 빨리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승진을 할 때마다 자기 동료들도 제치고 선배들도 제치고 승진을 하면은 굉장히 그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편지로 다 그 선배들한테 동료들한테 편지로 써서 아 자기가 이번에 승진하게 됐는데 정말 미안하다. 어? 당신이 먼저 승진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승진하게 돼서 미안하다. 아, 이런 게 저는 아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저 인품을 가지셨는데요.
1: 나는 뭐 제 양반이 사무총장 될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 네. 내가 이제 만날 일이 있어서 미국을 가신다고 그러기에 네. LA를 가세요. 거기 릭 워런 목사님이 오바마도 잘 알고 거기 한 2천 명을 그 사람이 모아놓고 남북관계 강연을 좀 하고 가세요. 미국 갈 때. 그걸 내가 자신 있게 권면했는데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 운동회로 서쪽 핀란 노르웨이 그쪽으로 가야 된대요. 선거운동회로. 나 그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사실 뭐 그 양반이 나는 반기문 총장님을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양반이 의전 수석을 했어요.
0: 예, 예.
1: 그 양반이 이제 대통령이 장로기 때문에 조용기 네. 목사하고 나더러 수시로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0: 네.
1: 가면은 반기문
0: 의정수석이,
1: 의정수석이
0: 영접을
1: 앞으로 하죠.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 데리고 올라가네. 그때 인연이 된 거예요.
0: 네.
1: 그때 그 양반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우리 목사로서 우리는 물론 대통령이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의정수석이 우리보다 더 겸손해. 나 그걸 보면서 아 배워야 되겠다. 사람이 사무총장이 돼서 뭐 거기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연락을 해서 해마다 12월 둘째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기도회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세계 다니면서 건강하셔야 되고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 하니까 그걸 또 수락을 하시더라고. 11번을 갔다 와서 뉴욕에.
0: 글쎄 말이죠.
1: 예.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뭐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간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제가 좀 식사도 좀 모셔보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청년한테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사무총장 엄마들이야 너 가서 사진도 찍고 뭐 그래요. 그걸 꼭또 찍어주세요 사진도.
0: 네, 네.
1: 그런 거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참 똑같게 그 양반도 네. 그냥 변함이 없어.
0: 그렇습니다.
1: 네. 나한테 맨날 죄졌다고 그러시면서 신세 넘어졌다고 그러시면서 뭐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벌써 유엔 사무총장을 했고 지금도 기후변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기도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0: 네. 사실은 그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거는 진짜 저는 그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 그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앞으로 기후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라. 그걸 맡기신 사명이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1: 있다.
0: 그러니까 네.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 되신 거는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스럽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다 물리쳐 주시더라고요. 정말 국내에서 그 후보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 보니까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했는데 다 안 되더라. 당신밖에 안 되겠다. 당신이 후보자로 나오시오. 그래가지고 후보자가 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개의 국가에서 경쟁자들이 또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경쟁자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하나

0: 다 헤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이제 태국의 수라키아 씨라는 그 당시에 이제 외교장관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 태국은 아세안 국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태국에서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아세안 10개국이 집단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 힘이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반대를 하죠. 그리고 이게 중국도 반대를 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뛰는데, 아, 수라키아 태국 외교장관은 벌써 10개국이 지원을 해주니까 굉장히 그 힘을 얻고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라키아 씨 저절로 안 되게 되더라고요. 거기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수라키아 씨. 쿠데타가 일어났으면은 쿠데타의 새로운 정권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지지를 하면 반민주적인 사람이 되고, 지지를 안 하면 그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 결국 이분이 지지하는 것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국제사회에서, 아니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어떻게 그 비민주적인 그런 걸 지지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지지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1: 그런 신묘박측한 상황이 또 있었군요.
0: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다 헤쳐서 뒤시고, 그러고 파리 기후 협약을 10년 동안을 해서 성사를 시킨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기셨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거를 위해서, 인류의 그거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렇지만 그게 반기문 총장이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이 애청하시는 그동안의 애청자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은,
1: 네,
0: 큰 힘이 되지 않을까.
2: 그렇죠. 네.
1: 맞습니다. 네.
0: 그 후원은 결국은 다 우리 청년 그 기후 운동가들, 이 운동가들하고 같이 우리가 힘을 저기 하는데 이제.
2: 그래서 우리 김보현 대사님을 다음 달에 모시려고 그러다가,
0: 네,
2: 그 산에서 흘러내오는데 우리 국민들도 뭐 거기 묻혀가지고 아직
0: 9분이 아직도,
2: 예, 소식이, 예, 없는데, 야 빨리 모시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좀 알아야 되고, 네, 기도해야 되고,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들 머리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님에 대해서 오늘 김 대사님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는데 뭐 감사드리고, 또 대사님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니까 그 양반 밑에서 지금 일하는, 네, 거지.
0: 그렇습니다.
1: 네.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교관으로 또 여러 나라에서 근무하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제가 맨 처음에 외교관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일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본은 뭐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국민들도 여유가 많았고, 그 제가 일본에 가서 아주 참, 아, 우리가 언제 일본을 저기를 할수 있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일본, 그 다음에 제가 간게 소련을 갔습니다. 소련.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거든요.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외교관으로 지금은
1: 오래
0: 없어졌지만은 소련이라는 나라에 근무했던 사람은 몇명안 됩니다. 진짜 몇명안 되고요. 그 소련에 갔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번은 이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그 소련에 가서 느낀 거는, 이 소련의 그이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그 2장에 나오는, 2장 44절에 나오는 그 공동체를 그 칼 마크스가 생각을 해가지고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거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기라는 거고, 소련이라는 체제는 이제 총과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질 않아요. 결국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이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역시 이게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지, 인간이 자기가 무슨 저 힘을 가지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 결국은 이게 실패로 끝난다 하는 거를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1: 청취자 사연도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임집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복음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극동 방송 사랑합니다. 임집사 올림. 참 고맙죠?
1: 네.
2: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1: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나누시면 저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0: 기도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평화. 지금 너무 제가 이제 외교관을 했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보는 그런 게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고, 전쟁으로 또그 죽어가는 많은 그 영혼들. 그래서 이제 전쟁과 평화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손주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손주 아이가 쉐어링과 케어링, 쉐어링 앤 케어링, 쉐어링하고 케어링하는 그 마음을 정착을 좀 시켜 주십사 하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주 아이의 그 엄마, 제 딸이 작년에 이제 하늘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저희들이 돌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손주 아이 아직 그 믿음이나 이런 게 전혀 이제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쉐어링과 케어링을 마음속에 정착을 시키고 체화를 시키면은 커서도, 그 잠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 아멘.
0: 제가 쉐어링과 케어링을 얘가 몸에 체화가 되면은 나중에 커서 진짜 공동체의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 도와주고 같이 나누고.
2: 기도대로 될 거예요.
0: 네.
2: 대사님이 하시는 기도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0: 그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여러분들도 함께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대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역 학교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0: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2: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1: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2: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1: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 애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2: 하지 말어
1: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3: 좋아하지
1: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3: 하지 말어
1: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2: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1: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2: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1: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4: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4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오늘은 아침 공기가 아침에 오전에 제법 선선해서 계절이 살짝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는데요. 가을 계절이죠.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에도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보면 우리 하루는 참 많은 은혜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출발했으면 좋겠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하루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또 이렇게 시원해지는 가을 날씨, 또 아래쪽에는 태풍이 불어온다고 하죠. 그런데 태풍 경로를 보니까 그렇게 큰 위험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에 또 요수 지역, 요수 세계선 박람회가 드디어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수를 찾고 아름다운 섬과 문화를 만나게 될 텐데 이번 박람회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고

또 여수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좋은 기억을 남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좋은 날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고요. 하나님께서 여수시를 또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일정과 만남 가운데 선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으로 함께 오늘 찬양 또 출발합니다.

네, 9396님 반갑습니다. 1913님도 찬양 신청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출발하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아니, 찬양 제목이 묶었던 것이 끊어집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아니, 찬양 처음 들어보는 제목인 것 같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찬양 제목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 그런데 검색을 하니까 안 떠요. 혹시 제목이 잘못된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여기에 찬양이 없는 것인가, 다양한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1913님 그래도 찬양 또 시작과 함께 신청곡도 올려주고 계시네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네, 생각나시는 찬양이 있다면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찬양을 올리긴 하지만 또 이렇게 요즘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찬양이나 막 올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검토를 하고 그렇게 올리는 편입니다. 아무튼 검색은 안 되고 있습니다. 8229님 2시 왔습니다. 또 오늘도 출석 체크 문자 남겨주고 계시고요. 9507님께서도 병원 치료 가셨네요. 어떤 아픔이 계신지 또 빨리 석회 진료 받으시고 치료 잘 받으시길, 또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여수 세계선 박람회 내일 시작이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또 기쁨?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달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찬양들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또 한 주의 일상의 삶에서 끝자락에 있고 또 이렇게 주말에 또 오히려 일상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벌써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또 기쁨으로 또 주말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보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함께 기쁜 찬양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문제도 준비를 했고요. 오늘 퀴즈 문제는 찬양을 들으시고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중간에 들어가는 단어를 맞추시는 겁니다. 이 찬양 또 들어보시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잘 익히 알고 계신 곡일 거예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정답도 맞추시지만 이 정답의 의미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함께 지금 바로 퀴즈 나갑니다.

네,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글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긴 다섯 글자죠. 이 의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렇게 인도하실 분이시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고 정답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만.

네, 다섯 글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정답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는 무료로 문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또 이 정답을 올려주실 때,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함께 예,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483님께서도 신청곡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어제도 오늘 계속 이어주고 계세요.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듣고 싶은 찬양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듣고 싶은 찬양 함께 편하게 정답과 함께 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나비오십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네, 우리 1913님 정답을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2470님. 네, 정답과 함께 수능 앞두고 있는 딸 아이, 위에 은혜 찬양 신청합니다. 딸 아이를 위해서, 딸 아이 위에가 아니라 위에라고 읽어. 딸 아이를 위해서 은혜 찬양 신청합니다. 신청 찬양도 올려주셨네요. 우리 2470님, 네, 주소 하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신청 찬양도 물론 당연히 올려드릴 거고요.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화이팅! 우리 2470님 주소 다시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2353님, 아, 정답으로 올려주셨지만 정답이 아닌 살짝 앞부분에 두 글자가 틀렸네요. 아유, 네. 지켜주린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아유,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2353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도전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찬양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또 우리, 8562님은 처음에는 좀 틀리긴 하셨지만, 함께하리라라고 이렇게 오답도 올려주시긴 했지만, 다시 뒤에, 정정해서, 정답으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아, 우리 또, 2483님께서도 정답으로 또, 함께, 2483님, 정답이 아니고, 이게, 틀렸네요. 오늘 광양시에서 듣고 계신데 우리 2483님 다시 한 번만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텐데 아 조금 틀렸거든요. 조금 네. 이게 지켜주리니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네 찬양을 듣다 보면 에,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있다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에, 그 0782님께서도 조금 늦었지만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잼 만들고 계시다고. 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또 방송가족 여러분 또 듣고 싶은 찬양 계속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찬양? 우리 9507님께서도 정답으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오늘 기쁨과 관련된 찬양으로 제가 이어드린다고 했죠. 이 찬양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였습니까? 서인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앞선 찬양을 듣다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다 보니까 또 천국 소망을 품고 또 달려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천국 찬양이 또 떠오르네요. 혹시 김예솔이가 부르는 여기 바로 여기가 천국일세라는 이 찬양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 찬양이 국악풍의 찬양인데 조금 이따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찬양 퀴즈를 한 번 더 올려드릴 것 같아요. 어답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좀 자주 보이세요. 아,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 틀릴 수도 있죠. 아니 뭐 꼭 정답으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틀리는 것도 이런 말이 어울리지만 틀리는 것도 예술입니다. 예술. 아, 틀리는 것도 예술. 이게 너무 바르게 자라는 것만큼 또 이게 나무도 좀 이게 구불구불한 나무가 좀 보기 좋지 않나요? 아, 좀 우리 인생도 좀 굴곡이 있을 때 네,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서 PD가 이거 아주 그냥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저도 고생 많이 해봤어요. 저 고생 엄청 많이 해봤는데 저도 고생 많이 해봤지만 네, 제가 어디서 온 건 아시죠? 네, 아무튼 저도 고생이랑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고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고생 후에 좀 즐거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 아이고 힘들어라는 이렇게 좀 절망스러운 탄식의 소리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곧 나를 더욱 아름답게 꾸며가는 그런 과정이란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네.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삶 가운데 기쁨이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때 차고 넘칠 줄 믿고 그런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찬양 퀴즈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 찬양 퀴즈 잘 들어주시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찬양의 앞부분에 지켜준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을 넣으시는 분 중에 우리 처음으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켜주신다라는 이 단어가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답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뒤에 단어 5글자 의미를 다시 한번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폭풍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정답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의 이런 분이 되십니다를 선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지 믿습니다. 우리 천국과 관련된 찬양 함께 올려질 텐데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악풍의 여기가 천국일세.

네, 2353님 다시 도전. 그래서 네, 정답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도전해 주셨는데 아우 제가 선물을 한번 해드리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네, 우리 2353님 오늘 처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353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6264님께서도 함께 섬김 신청합니다. 함께 정답으로 남겨주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섬김 찬양도 조금 이따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딸 수능 앞두고 있다고 은혜 찬양을 신청한다고 하셨잖아요. 아, 은혜 찬양 지금 바로 올려드릴까 아니면은 끝 찬양을 올려드릴까 잠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이게 국악풍의 찬양을 드리니까 한 곡도 이어 듣고 그리고 국악풍의 찬양 뒤에 은혜라는 곡도 제가 그럼 두 곡의 곡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지난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그래서 신청해 주셨던 것 같아요. 신청곡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오늘에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이 찬양하고 은혜 찬양까지 듣고 옵니다.

네, 우리 신청 찬양으로 함께 했죠. 우리 2470님, 사랑하는 딸아이. 아,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딸아이를 위해 또 엄마의, 아, 그 마음을

한 곡이 또 하나님 앞에서 드림 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음 그 은혜의 그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 또 내일, 아,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많이 바쁜 시간이 이어질 것 같은데, 아, 자녀를 위해서 함께 남은 시간도 기도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면서, 하나님, 너의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신단다라는 그런 마음을 함께 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퀘션 문제 정답은, 도와주리니입니다.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니. 도와준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답으로 함께 하신 줄 믿고요. 아, 우리 2777님 아쉽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셨는데, 아, 오늘은 가을바람 시원하게 맞으니 감사합니다. 아, 정답이 아닌 또 이렇게 용기를 주는 은혜의 또 정답, 답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답을 하셨는데 정답은 아니지만 아주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선포가 울려지고 있는지 저도 함께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2777님 반갑습니다. 아까 정답 함께 또 당첨하신 분들 두분 주소 올려주고 계시고요. 네, 추가로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또 아내가 오늘 함께 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올려드린 선물이니까 함께 링크를 따라서 또 주소 남겨주시면 될것 같네요. 이제 주말입니다. 남은 주말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 또 은혜로운 하루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내일 보고 싶은가 봐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또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772님의 신청 찬양, 천국은 마치 이어드립니다.

0: 음목의 시간. 음목의 시간 이 시간은 음목회 원로 목사님들의 설교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저는 여수 광림교회 원로 목사이며 순천추성교회 은퇴 목사 배용주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해서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은 죄의 포로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즉 약속이 있는 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어떤 약속이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 첫째는 갇힌 자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약의 피로 얻은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한 번 빠지면 스스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건기철에 쓰기 위해서 바위에 구멍을 파고 회치를 해두고 물을 저장해주는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원죄가 없이 하기 위해서 남자의 몸으로가 아니라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로 세운 은혜, 바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하계 피로 얻는 은혜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은하계 피로 얻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심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호위한다는 것은 전후 좌우를 철동같이 지키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8절 말씀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놓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바로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에 서서 구름 기둥으로 앞에서 뒤로 옮기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놓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 세 번째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16절에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약의 피로 얻은 은혜는 세 번째 구원 성도가
천국에서 영원히

0: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날에는 곧 재림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왕관의 보석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에 피로 얻은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유황불못입니다. 언약의 피로 인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죽는 즉시 바로 이런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죽음 즉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시편 68편 13절에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은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 우리는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에게 천국에서 성도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에 피로 얻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피로 얻은 은혜는 첫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에 받아 구원되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받은 백성을 친히 보호해 주시고 세 번째는 구원 성도들을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음목의 시간 지금까지 여수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배용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0: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제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잔다, 자고 있다 이런 표현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죽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잔다는 것이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다시 깨어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죠. 예수님 자신도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신 게 아닌 거죠.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건데 영혼의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더라고요. 제가 묵상한 말씀에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혼이 자지 않게, 영혼이 죽지 않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영혼이 죽으면 지옥이고 영혼이 깨어 있으면 천국입니다.

자, 영혼을 깨우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6942번님께서 맞아요. 자고 있는 거 같이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분들 깨워드리는 방송 새끼랍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9144번님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9022번님도 앱 듣고 계시면서 메시지를 주셨네요. 문자 주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그리고 어플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잠깐 안내 방송을 좀 드릴게요. 조금 이제 갑작스럽긴 한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끼라가 좀 축소되는 방송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전국 방송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방송 권역이 조금 절반으로 축소돼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서울, 경기, 그다음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목포 이렇게 6개

권혁은 자체 방송을 하게 됩니다. 예,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진행자가 이 오후 3시 시간대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양해해 주시고 그 외 지역은 새끼라는 계속 된다는 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6942번님, 네. 샬롬 할렐루야. 또 이렇게 또 8858번님도 우리 2523번님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곡 제가 이 곡 골랐는데 영어 찬양 우리 극동방송에서 가끔 흐르잖아요. 가이 벤로드 힘찬 목소리 참 저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이 곡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Draw me nearer. 예, 함께 찬양하시죠.

Sky Pen Road, Draw Me Nearer.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어 버전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사연 주셨는데 사연 가운데서 좋은 사모 세미나 소개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다고요. 회비 무료고 선착순 100명. 문의는 일산 든든한 교회로 031-977-8383번으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시 11분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전도 요청이 와 있는데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지금은 같은 교인이었는데 안 다니고 계신다고 해서요. 이분에게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 전도 요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우리 박영숙 집사님, 그 라디오는

0: 조금 줄여주시거나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울리니까 꺼주시거나 줄이시면 되고, 자, 제가 이제 자, 전도 대상자 박찬호님께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아, 이름이 아주 익숙하네요. 우리 박찬호님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하고 제가 전화번호를 지금 받았습니다. 박영숙님에게. 자, 신호 갑니다.
1: 예, 맞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박찬호님
1: 예.
0: 되시죠?
1: 예.
0: 예,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예.
0: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아, 지금 통화가 좀 그런데.
0: 아, 잠깐이면 되는데.
1: 예?
0: 잠깐이면 되는데.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아니요. 운전을 안 해도 버스 타가래요.
0: 버스 지금 타시려고 해요?
1: 예. 타면 좋지요, 뭐.
0: 예. 전화만 되면 되니까 그 우리 박영숙님이 전화 갈 거라고 혹시 얘기했던가요?
1: 예.
0: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어느 지역?
1: 저요?
0: 어느 지역이세요?
1: 좀 신림이요.
0: 예?
1: 신림.
0: 신림.
1: 예.
0: 서울 신림동.
1: 아니, 원주 신림.
0: 원주
1: 거기
0: 신림.
1: 살아가는데.
0: 강원도
1: 예.
0: 원주에 신림이 있구나. 예.
1: 예.
0: 강원도 원주에 계시는 분, 우리 박찬호님.
1: 예.
0: 박영숙 이분이 저희
1: 예.
0: 극동방송에 우리 박찬호님에 대한 사연을 보내가지고
1: 아, 예.
0: 당첨이 돼서 선물 좀 드리려고 제가 전화했어요.
1: 아, 그러시군요.
0: 예.
1: 고맙습니다.
0: 지금 버스 타고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1: 아, 지금, 저 병원 예약이 있어갖고.
0: 아, 병원에?
1: 예.
0: 아, 그래요.
1: 예.
0: 자, 일단은 제가 선물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골라보실래요?
1: 예.
0: 예,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견과 세트, 그 다음에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1: 처음에 그 뭐라 그랬죠?
0: 처음에, 제일 처음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1: 그게 제일 좋겠는데.
0: 그게 제일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소곱창 전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호님, 극동방송 아세요?
1: 얘긴 들었어요.
0: 얘기만 들었고 아직 방송은 못 들어보셨죠?
1: 예.
0: 그렇구나. 우리 박영숙님이 예전하고 이제 같이 교회 다니셨던 분이시죠?
1: 예.
0: 지금은 이제 교회 안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교회 안 다니긴 좀 오래됐죠.
0: 오래됐어요?
1: 예.
0: 이거 10년도 넘으신 것
1: 집사람은 아직
0: 같은데.
1: 계속 다니고.
0: 아, 아내는 다니시고.
1: 예, 집사람은 계속 주말만 나가고.
0: 근데 어떻게 본인은 지금 좀 오랫동안 쉬고 계시네요?
1: 예.
0: 그래서
1: 제가 이제 타지 나가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0: 예.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예, 극동방송이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다시 꼭 우리 박찬호님이 예수님 잘 믿고 교회 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1: 예.
0: 이렇게 전화 연결했어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박영숙님이 우리
1: 예.
0: 박찬호님을 이렇게 요청했고 엄청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박찬호님
1: 아,
0: 위해서.
1: 예.
0: 우리 그럼 박영숙님한테도 선물 드릴까요?
1: 아, 그럼 좋지요.
0: 그래, 좋죠.
1: 네.
0: 자, 우리 박영숙님?
2: 아, 네.
0: 박영숙님은 선물을 뭐 드릴까요?
2: 저는 안 드려요.
0: 아이,
2: 그분을
0: 빨리, 빨리.
2: 봐주세요,
0: 자, 빨리.
2: 저까지.
0: 자, 우리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네, 어떤 선물?
2: 아우, 그러면 저도 소곱창 주세요,
0: 소곱창,
2: 그냥.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찬호님.
1: 네.
0: 우리가 지금 사실은 방송, 생방송 중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했어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생방송 중에 박영숙님이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1: 아,
0: 박영숙님이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1: 네, 아, 그러시구나.
0: 박영숙님이 우리 박찬호님한테 꼭 하실 얘기가 있대요. 꼭 하실 얘기가. 자, 우리 박영숙님. 예. 자, 한번 박찬호님께 한번 하십시오. 하실 얘기.
2: 네, 박찬호 집사님, 우리가 이제 온 길보다 갈 길이 더 짧죠? 그럼 우리가
1: 그럼요.
2: 함께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다가 함께 천국 가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1: 네.
2: 꼭 들어주세요.

0: 그래요?
1: 예, 네, 아, 이거 버스가 그냥 잘 안 들려요.
2: 여보세요? 잘 안 들려요?
1: 예, 네, 버스가 좀.
2: 버스가 시끄러워서?
0: 버스 아닌 것 같아요. 버스, 네, 아니.
2: 버스 아니어서 그러면은, 네, 네. 자, 우리 집사님, 박영숙 집사님.
0: 네.
2: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해주시고, 네. 우리 박찬호님 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하시고자 네. 하는 얘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잘 들어보세요.
0: 박찬호 집사님.
1: 예, 예.
0: 우리가 이제 70을 넘게 살아왔잖아요. 이제 네. 우리가 갈 길은 더 짧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집사님 안 믿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가 같이 믿고 같이 찬양하고 네. 그러다가 같이 하늘 날아가면 너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2: 자, 우리
0: 네, 감사해요.
2: 박찬호님 이번에 잘 들리셨어요?
1: 예예.
2: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서 우리 아내하고 박영숙님만 만나면 안 되죠. 우리 박찬호님도 같이 만나야 되잖아요.
1: 예예. 예.
2: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예수님 예. 잘 믿으면서
1: 예.
2: 다시 꼭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1: 예, 감사합니다.
2: 자, 우리 박찬호님 지금 버스 아니지만
1: 예예. 예.
2: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1: 예.
2: 계획을 갖고 이 시간을 지금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1: 아, 예예. 예.
2: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짧은 기도예요. 저 따라서.
1: 예.
2: 예,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예? 잘 안 됐죠.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네.
2: 아멘.
0: 아멘.
2: 정말 잘하셨고요. 우리 박찬호님.
1: 예, 예.
2: 이번 주부터 아내 다니는 교회 같이 아내하고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1: 예, 알겠습니다.
2: 알겠죠?
1: 네네.
2: 약속하시는 거예요?
1: 네.
2: 기대하겠습니다.
1: 네네.
2: 그리고 이 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1: 네네.
2: 그러면서 교회 갔다 와가지고 나 교회 갔다 왔다고 꼭 문자 한번 꼭 좀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2: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2: 자, 우리 박영숙 집사님.
0: 네네.
2: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원주에서 지금 호떡 예. 하시는 집사님 맞죠?
0: 네. 네, 맞아요.
2: 우리 극동방송에서 집사님 유명해요. 네. 영상 안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난번 운영위원 수련회 때도 오셨던 분 맞죠?
0: 네, 갔어요.
2: 극동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호떡 우리 많은 분들에게 네. 나누시는 분. 예.
0: 네.
2: 아, 오고 가면서 네. 많은 분들이 거기서 네. 극동방송 들으시겠네요.
0: 예, 예, 그럼요.
2: 예,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찬호님 잘 좀 도와주십시오.
0: 예, 잠깐만요. 예, 알겠어요. 저 지금 손님 때문에.
2: 예. 박영숙님, 박찬호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예.

0: 두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엔프렌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25분 지나고 있는 세계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원주 호떡 집사님, 야 정말 거기서 크게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간접 전도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일터에서 이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와,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버스나 택시, 우리 일터에서 들으시는 분들, 여기는 극동방송,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송, 앞으로 꼭 계속 들어주십시오. 5360번님이 전도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같이 있는 분을 전도하고 싶은데 그 같이 있는 분이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봅니다. 자, 5360번님.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지금 라디오가 네. 켜져 있죠, 옆에?
1: 예.
0: 라디오를 좀 줄여주시든지 꺼주셔도 됩니다.
1: 예. 네, 네.
0: 지역이 어디시죠?
1: 여기 대전이에요.
0: 대전.
1: 네.
0: 장현숙님께서 지금 요양보호사.
1: 네.
0: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집을 방문하셔서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죠?
1: 네, 네, 네.
0: 그 대상자분이 지금 옆에 계시고.
1: 네.
0: 그분이 지금 무교시라면서요? 무교.
1: 예, 원래는 예, 이제 원래는 성당 쪽인데요.
0: 천주교. 예, 네, 성당 다니셨고 지금 예, 현재는요?
1: 지금은 이제 무교예요.
0: 지금은 안 다니시고.
1: 네, 네, 네.
0: 근데 그 댁에서 이렇게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신다면서요?
1: 네, 제가 소개를 했죠. 극동방송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듣는 사람이니까.

0: 그래서, 근데,
1: 예.
0: 처음에는, 뭐, 그, 일반 방송 FM만 듣던 분인데,
1: 예, 예.
0: 요즘에 제가 방문해보면 하루 종일, 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1: 이야, 그렇구나.
0: 네, 그리고 색깔이 너무 좋아서.
1: 아, 진짜요? 자, 네. 옆에 계시죠?
0: 네.
1: 한번 바꿔주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1: 네네.
2: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새깨라 저 김인수 PD입니다.
2: 아, 예, 고맙습니다.
1: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영광입니다.
1: 아이고,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할까요? 성함이 어떻게?
2: 네네. 예. 예, 제 이름은 조선자.
1: 조선자님.
2: 네, 대전시.
1: 네.
2: 예, 지족동에 삽니다.
1: 아, 지족동?
2: 네네.
1: 아, 지족동에 계시는구나. 예,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2: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1: 어디요? 예?
2: 우리 집. 조금 지나서 있는 것 같아요.
1: 대전극동 방송이 네. 그렇죠. 지적동에 있잖아요.
2: 네네네.
1: 네, 그 요양보호사 우리 장현숙님께서 극동 방송을 알려주셔서
2: 네네.
1: 지금 그렇게 잘 들으신다면서요?
2: 네, 듣고 있습니다.
1: 어떤 게 좋으세요? 방송 들으시면?
2: 아니,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서
1: 네.
2: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1: 예, 예.
2: 극동 방송을 듣다 보면 천남도 좋고.
1: 예.
2: 또 선생님 목소리도 좋으신 것 같으시고
1: 아유,
2: 또 목사님들 나와서 가끔 예. 가다가 말씀하시잖아요.
1: 네네.
2: 네, 그런 것도 좀 귀에 귀담아도 많이 듣게 되고 아니 그 요양보호사는 선생님이
1: 예.
2: 저한테 이제 그 크리스찬에 대한 걸 많이 좀 얘기를 좀 한 편이에요.
1: 네네.
2: 그래서 그런가 보라서 제가
1: 어떤
2: 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1: 그래요.
2: 아무튼 좋았어요. 여러 가지로.
1: 잘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2: 감사합니다.
1: 조선자님이 교회를 네네. 나가보셨어요? 혹시 어렸을 때라도?
2: 네, 어렸을 때 옛날에 국민학교 때.
1: 국민학교 때?
2: 네.
1: 몇 번 나가보셨구나.
2: 남대문교회라고 해갖고.
1: 네네.
2: 예, 거기 한번 가보고.
1: 아.
2: 저희 집안에 이제 성당을 많이 나가서.
1: 그렇군요.
2: 교회를 안 나가셨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요양보 선생님이
1: 네네
2: 극동방송 그 얘기를 하시고
1: 네네
2: 하는 데 와서 얘기를 하시고
1: 예.
2: 하시니까
1: 예.
2: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극동방송을 듣게 됐죠.
1: 아까 장현
2: 들었었어요.
1: 아까 장현수님 얘기 들으니까 옛날에는 네. 좀 이렇게 예수님 얘기 별로 안 좋아하셨다면서요?
2: 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1: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응? 와.
2: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1: 제 마음을 잘 모르죠?
2: 네.
1: 그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2: 아, 그래요?
1: 예. 이게 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컨트롤을 못 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2: 그렇죠.
1: 그래서 기도하다가 네. 보면은,
2: 네. 네.
1: 제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제 마음을 이렇게, 책임져주세요.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도 네.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2: 네.
1: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자님 네.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해주시고,
2: 네.
1: 지금 이렇게 탁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은 이렇게 또 네. 전화 연결까지.
2: 글쎄, 아, 영광입니다.
1: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선자님을 너무나도 네.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네요.
2: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이번 기회에
2: 네.
1: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게 네.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2: 네, 네. 선생님. 하고 요한고보다 선생님은 사연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1: 예?
2: 예,
1: 예. 뭐라고요?
2: 사연이 좀 들여서
1: 예.
2: 예, 예 저희를 좀 많이 좀 조언을 많이 얻어서
1: 지금 전화기가 좀 계속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 예, 잘 전화기 좀 잘 대주시겠어요? 여보세요?
2: 잘 들립니까?
1: 예, 이제 됐습니다. 예예
2: 아, 예예 예.
1: 다시 한번 예. 얘기해 주실래요?
2: 예, 잘 들립
1: 여보세요? 예.
2: 여보세요?
1: 네네.
2: 네네.
1: 전화가 끊어지네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네.
2: 네.
1: 네.
2: 말씀하세요.
1: 잘 들립니다. 이제 들립니다. 전화가 아까 계속 끊어져가지고요.
2: 아, 예.
1: 예, 예. 예.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극동방송 듣다 보면 들으시죠? 여보세요?
2: 네네, 말씀하세요.
1: 예, 전화기가 좀 이상하네. 지금 끊어지네요. 예?
2: 전화기가 끊어진다고요?
1: 예, 그 말이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극동방송 듣다면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2: 네네.
1: 예수님께서,
2: 네,
1: 예, 오늘 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네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이에요.

0: 왜 죽었냐면 조선자님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어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사셨어요. 그분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 갑니다. 이 얘기를 좀
1: 감사합니다.
0: 더 구체적으로 교회 가셔서 듣게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를 집에서 가까운 교회, 우리 장현수님 다니시는 교회 가셔도 좋고, 저희가 대전에서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요.
1: 제가 그건 제가 이제 장현수님하고
0: 자,
1: 상의를 해서
0: 그래요.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그래요. 그래서 방송도 듣지만 교회까지 가셔서 말씀도 듣고 또 이제 교제도 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1: 알겠습니다.
0: 저 따라서 우리 조선자님 기도 한번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조선자님, 우리가 연결되면 선물 드리는데, 어떤 선물 드릴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1: 그래서 말씀 좀 한번
0: 제가 해볼게요,
1: 해드리겠어요.
0: 그러면요. 자,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묵 냉면, 도토리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초곱창.
0: 소곱창. 오케이, 오케이. 옆에 계시는 우리, 장현숙님은 뭐 드릴까요?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1: 안 주셔도 된다고 그러세요.
0: 아, 안 주셔도 된다고?
1: 장인수님은
0: 그럼 이따가 전화 드려서 우리 장인수
1: 안
0: 따로
1: 주셔도
0: 드리든.
1: 됩니다.
0: 아니,
1: 장인수님
0: 저희는
1: 것도
0: 그런 거 없습니다.
1: 하시고.
0: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 우리 조선자님 혹시 극동방송 듣다가, 이 찬양 너무 좋았는데 그런 찬양 있으세요?
1: 그거는 기억나요.
0: 어떤 거?
1: 저기 어릴 때 부르던 뭐
0: 예.
1: 네 줄을 가까이
0: 네 줄을 가까이.
1: 그 노래는 내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0: 야, 옛날 국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1: 국민학교 때 불렀던 건데.
0: 그 찬양 기억이 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줄을 가까이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방송 계속 들으시잖아요. 이제 교회 가시게 되면 꼭 알려주세요. 예, 오늘
1: 알겠습니다.
0: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1: 제가 감사하죠.
0: 예, 우리 장현숙님께도 감사 인사 전해 주십시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한홍재 내 줄을 가까이 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까지 멜로디로 전해드렸습니다. 참 신기하고 감사하죠. 예수님 이야기 정말 싫어했던 분인데 요양보호사 극동방송 들어보라는 말에 듣다가 이렇게 애청자가 됐고 지금은 마음이 열려서 내 줄을 가까이 이 찬양도 기억하시고 이제 교회를 나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자님 꼭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0662번님 새싹으로 오늘 처음 오셨네요. 처음 들어요. 앞으로 챙겨 들을게요. 파란 하늘이 반가운데 아직 조금 덥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전주에서도 오셨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듣는데 바빠가지고 참여를 못했다가 오늘 드디어 전파 선교사 후원도 신청하셨다고 8737번님 야 이분 이제 저기 이단에 있다가 10년 방학 후에 새끼라로 계약하신 분 전파 선교사까지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막 물어보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끼라 방송 권역이 조금 축소가 됩니다. 예, 서울, 경기, 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목포 여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오후 3시에 자체적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만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외 지역은 계속해서 새끼라는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 902번님 어제 저녁에 또 전파선교사 가입해가지고 극동방송 가족 돼가지고 기뻐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지금 방송 청취를 하고 계신다고. 고맙습니다. 이분은 제가 지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궁금합니다. 이분은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8649번님 8649번님 저 전화합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방송 듣고 계시죠?
1: 네.
0: 운전 중 아니시고요?
1: 네, 주차하고 운전.
0: 주차했습니까?
1: 네네.
0: 광주 맞죠?
1: 네네 맞아요.
0: 근데 1년을 방학했다가 방송 듣고 다시 교회 나간 지 2년이 넘어간다고.
1: 네네.
0: 저랑 연결은 안 됐죠 전에?
1: 네, 문자 처음 보냈어요.
0: 근데 이제 방송을 듣다가 내가 교회 나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나가신 거예요?
1: 아, 네.
0: 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1: 아, 네, 감사드려요.
0: 새끼라를 들으면서 울고 웃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1: 네, 맞아요. 광주 방송에서 새끼라를

0: 그 스피케라가 안 들렸는데 예. 제가 들었을 때
1: 예.
0: 전국 방송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었어요.
1: 그렇죠. 2023년 10월부터 제가 이제 전국 방송을 했으니까
0: 네네.
1: 그때
0: 제가
1: 그때부터 들으셨어요.
0: 그게 됐나 봐요. 네.
1: 처음에 우연히 들으신 거예요? 극동 방송은?
0: 그 전부터 극동 방송을 계속 듣고
1: 그렇구나.
0: 있었고요. 전파 선교사도 그때부터 오래 전부터
1: 예.
0: 하고 있었는데
1: 예.
0: 여러 가지 사정으로
1: 예.
0: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서
1: 예.
0: 극동 방송도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셔가지고
1: 예.
0: 이제 라디오 채널을 다시 이제 바꿨는데
1: 네네.
0: 네, 피디님의 그 새끼라가 들리는 거예요.
1: 예, 예.
0: 근데 그걸 들으면서
1: 예.
0: 다른 분들의
1: 예.
0: 방학했다가
1: 그렇죠.
0: 이제 다시 나가게 되는 여러 가지 사연 들으면서
1: 네네.
0: 나도 다시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너무 은혜롭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1: 너무 잘하셨어요. 네.
0: 전화 올 줄 몰랐어요, 근데.
1: 아, 이런 반가운 문자 제가 가만히 있지 않죠. 와, 원래 다니던 교회로 갔습니까?
0: 아니요, 새로운 교회로요.
1: 새로운 교회 어디로 가셨어요?
0: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데,
1: 예.
0: 나주에 있는 담비 내리는 교회로요.
1: 나주에 담비 내리는 교회. 오, 네. 나주까지 가셨구나.
0: 네.
1: 그래서 지금.
0: 거리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1: 또 은혜롭게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 봐요.
0: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죠. 날마다 은혜 받고 있고.
1: 이야. 혼자 어떻게 계약하셨습니까?
0: 네, 저희 가족들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서.
1: 예.
0: 이제 남편과 아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늘 예. 기도 제목입니다.
1: 그래요. 우리 8649번님. 네. 우리 네. 가족도 꼭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8649번님이 다시 돌아온 거 네. 우리 감사하기도 한번 드릴까요? 저 따라서
0: 네네 네.
1: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0: 아멘.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해요. 우리 8649부모님. 일단은 우리 교회를 나가게 되셨으니까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네. 보내드리겠고요.
0: 안 보내주셔도 괜찮은데.
1: 아닙니다. 예, 일단은 그건 기본이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불러드린 그 선물에서 하나 고르시죠 또.
0: 아이고 어떻게.
1: 기억나는 선물.
0: 비타민 보내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레모나 보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꽃바구니와 함께
0: 네.
1: 우리 8649번님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 잘 드리시고 기쁨으로
0: 네.
1: 극동방송도 계속 애청해 주시고
0: 네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인생 찬양 혹시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0: 네. 충만이요.
1: 충만.
0: 네.
1: 왜 좋아하세요? 충만?
0: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싶고 충만해서 감사하고 그랬어요.
1: 그래요. 앞으로 예수님으로 네. 진짜 충만, 성령 충만 네. 하시는 우리 네. 8649번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0: 네네.
1: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드립니다.
1: 예.

0: 있어도.
1: 자, 우리 앱으로 듣고 계시는 5473번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또 이렇게 또 공감해 주시고 나눠 주셔서 감사하고. 4918번님 또 3874번님 용인에서

벌집 제거하러 오신 우리 8975번님 아유 바쁜 가운데서도 듣고 계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4918번님도 오셨고 2191번님 너무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을 다 소화 못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충만 나누면서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예, 조금 방송 권역이 좀 줄어든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자, 복된 주말 주일 되시고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동광양 소망교회 배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제는 시간적으로 과거를 말하고 오늘은 현재를 그리고 영원토록이란 미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여 계시는 영원한 존재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보아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동일한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강상도 변하고 인심도 변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한결같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날마다 예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라는 말씀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날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을 통합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얼굴 표정, 미소, 눈빛, 몸짓, 말씨, 마음, 삶을 총망라하여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성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하고 인상 깊은 성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계시는 모습의 성화입니다. 온화한 얼굴과 자애로운 미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안고 있다는 만족스러운 표정 등 다른 성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화로운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어린 양의 행복과 평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에게 무슨 걱정이 있으며 염려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 품에 무슨 위험이 있으며 어떠한 시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모습의 성화입니다. 고뇌

자 눈빛, 갈망과 고통이 비어있는 얼굴 표정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의 성화입니다. 벌거벗은 모습, 흐르는 피, 머리에 가시관, 처절한 눈빛, 쭉 늘어진 양어깨, 이 성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때, 그래서 고함을 치고 혈기를 부렸을 때, 증오심 때문에 누군가를 저주하고 앙심을 품었을 때, 조용히 거울 앞으로 가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거기 드러난 자신의 모습이 마귀 얼굴인지 예수님의 얼굴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눈빛은 누구의 눈빛이며 경직된 얼굴 근육과 입술은 누구의 것인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핸드백 안에 화장에 필요한 소도구들을 넣어 다니고 다닙니다. 그것들 속에는 반드시 거울이 들어 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눈썹도 그리고 입술도 바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얼굴 화장을 고칠 때만 거울을 들여다보지 말고 화났을 때, 신경질 부렸을 때, 악담을 퍼부었을 때, 시기하고 질투했을 때,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모습도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지닌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주관이나 자신의 생각을 유보하고 주님의 주관과 생각을 앞세우고 그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작가 셸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기 전에는 언제 어디서나 돈을 벌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 예수님을 닮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예수님이라면 이때 여기서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연극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출연료가 비싸고 배역이 좋아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멋진 작품의 구상이 떠오르고 소재가 확보되어도 먼저 예수님이라면 이런 작품을 썼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재벌과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기로 한 후로는 주님이라면 이 사업을 했을 것인가를 생각했고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버실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거기에 가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계실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제에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어떤 자매는 100년가량 맺어놓고 먼저 가면 어떻게 하고 울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 하관식에서 어느 남편은 바보같이 저 먼저 가면 어떡하느냐고 비통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날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24시간 두 사람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는다 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종일 방 안에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있다고 해서 그들이 결코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느냐 이것이기보다는 얼마나 밀도 있는 만남을 가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과 세상과의 다른 점입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날마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며 셋째는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24시간 365일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중단하심도 없고 모자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고 날마다 풍성한 축복을 원한다면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셋째,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아내를 위해, 상사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돈벌이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명예와 지위와 성공과 재산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0: 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휴가도 휴일도 회사를 위해 반납하고 수십 년 동안 오로지 회사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덕으로 회사의 중역이 되었습니다. 중역이 된 다음부터는 더 충성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밤도 낮처럼 일했고 주일도 회사의 일을 핑계삼아 잘 지키지 않았고 가정도 회사의 일 때문에 뒤로둔 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안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 때문에 타이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몸을 바쳐 일하던 회사에서 쫓겨난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죽일 놈들, 이럴 수가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바치면 몸을 바친 만큼, 삶을 바치면 삶을 바친 만큼, 시간을 바치면 시간을 바친 만큼, 돈을 바치면 돈을 바친 만큼 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보상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쉬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옷을 한 벌 해 입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돈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기분은 옷을 해 입은 기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과 재능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지나갈 나의 한평생이라면 주님을 위해 쓰고 바치는 삶보다 더 고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 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동광양 소망교회 배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793-6644번 793-0644번 동광양 소망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아모스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오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폐망이 이르게 하신 즉 그 폐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슬픈 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관련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중심지인 베델과 길갈, 부엘세바에 대한 예언이 앞장에서는 그릇된 종교적 열심을 비난하는 정도로 그쳤던 데 비하여 본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원인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저한 심판 선언에도 불구하고 본장은 최초로 회개에 대한 방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심판과 구원이라는 틀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17절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애가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0절 여호와의 날이 어두운 날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주도적인 사상은 신명기의 내용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문맥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본장에서 아모스는 최초로 18절과 19절 여호와의 날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종말론에 대한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8절 여호와의 날을 사모아의 날로 대해 언급함으로써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를 나를 사모하는 자요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당시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는 그날이 심판의 날일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대부분이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예언도 주로 회개의 조건이 수반되거나 먼 미래의 메시아적인 회복을 전망하는 문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최종적인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1절에서

17절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애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을 심도 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종교 중심지인 베델과 길갈, 5절의 브엘세바에서의 삶과 도덕적 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10절, 12절, 15절의 성문에서 삶을 언급함으로써 더 이상 여호와가 어떤 영역에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고 있었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멸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애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7절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단락의 문학적 형태는 애가에 속합니다. 이스라엘의 애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 죽음에 대한 애도로서의 의미가로 사용하는 개인적인 애가가 있고 애가 1장에서 4장 공동체의 멸망을 애도하는 민족적인 애가로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전 공동체의 멸망에 대한 애가로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절망적인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민족적인 애국심의 발로에 의해 애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독특한 언약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과 그로 인한 심판 등이 선지자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바로 그 슬픔이 애가를 부르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전반부 언급되어 있는 동사들은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법을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단락의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심판 예언은 반드시 역사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 단락에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독특한 풍습인 성문에서의 재판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2절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성문에서 회의를 하곤 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시민들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들의 재산의 소유권을 변호할 수 있는 재판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소에서 재판은 사회의 윤리성과 도덕성, 공동체의 질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단락의 주도적인 특징입니다. 첫째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선지자는 애가의 형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이 구체적으로 역사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멸망에 대해서 2절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이란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았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둘째, 4절에서 6절, 14절과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진실로 찾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구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헛되게 찾고 있었는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들의 종교 중심지인 베델과 부엘세바 그리고 길갈에서 드리는 제사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7절 10절에서 13절 16절에서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현상은 성문에서의 재판 과정과 이웃 관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성에 대한 지적을 여론이 집중되어 있는 현장인 성문에서 재판 모습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하나님의 공의가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 18절에서 27절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거짓 제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있어 20절 여호와의 날은 어둠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0: 내기보다 그릇된 예배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본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원론적인 신앙이 잘 드러납니다. 제단과 일상생활, 종교와 삶이 일치되지 않는 불균형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의 만족을 삼으려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종교적 영역에서 신으로 제한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중심적인 특징입니다. 첫째 18절에서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말 심판의 날이 어둠의 날이 될 것이며 그들이 전혀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19절 사자와 곰을 피했다고 안심하다가 뱀에게 물리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다가 갑작스럽게 심판을 받아 도저히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21절에서 2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종교의식을 싫어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싫어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예배에 성공하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와 같이 헌신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날을 피할 수 있는 믿음 심판날을 피할 수 있는 예배 어둠의 날이 밝은 날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주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만져주십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들로 기도조차 힘드신 분들이 계시나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첫 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현진의 찬양과 예람 오심이 노래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어려운 문제들로 기도조차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무너져 내려 숨쉬는 것조차 힘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음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며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지선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환상의 첼로에 주는 저산 밑에 백합화 두 곡의 찬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천한 만물 우러러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기후들과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구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자녀의 애쓰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

0: 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순천 우리 교회 허영광 청년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대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오맹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

0: 곧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너희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0: 드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무흥둥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국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2: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크고 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대궜어 소.
1: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2: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어?
1: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 애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2: 하지 말어.
1: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1: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1: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2: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1: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2: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1: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동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순천 평안교회 정용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0: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이 나훈영 씨가 부른 시편 23편의 찬양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나의 삶이 어두워졌을 때에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두 발을 다시 짱짱하게 일으켜주시고 세움을 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참 귀한 시편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미국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힘썼던 헨리워드 비처라는 설교가는 시편 23편을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강해 설교의 대가인 알렉산더 맥클라렌은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이 시편을 읽고 눈물을 닦아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월남전이 한창일 때 미국의 병사들이 전쟁의 한복판에 헬리콥터에 태워져서 파병을 받습니다. 지뢰가 묻혀있고 적들이 곳곳에 매복되어 있는 그 적진에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 적진에 들어가는 병사들에게 두 가지를 꼭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하나는 비상식량, 그리고 또 하나는 시편 23편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시편 23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시편 23편 속에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도 했고 힘을 잃어버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편 속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시편 23편 말씀을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시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편 23편 1절을 시작한 다윗은 마지막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또 마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하면서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는 시편을 시작할 수가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적지 않고서는 시편을 마무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졌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으니까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의 말이 달라집니다. 늘 감사가 채워져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옵니다. 믿음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기쁨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불평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회 회장님께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전도회가 저녁 예배를 헌신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강사 목사님을 초청을 했고 여전도의 회장이시다 보니까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사회를 맡아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올라가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이 아니고 이분은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기에 이게 105동이 이 동이 입에 붙어본 거예요. 찬송가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화 교환원이 있었습니다. 교환원한테 먼저 막 돌려가지고 연결을 하면 교환원이 전화번호로 삐삐삐삐삐 눌러가지고 연결되면 연결을 해주고 이게 통화 중이면 통화 중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하는 교환원입니다. 그때 당시 전화 교환원에 일을 하던 이 젊은 아가씨가 화장실에 들어갔답니다. 밖에서 노크를 똑똑똑 하는 거예요. 노크 소리가 똑똑똑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통화 중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 무엇을 채웠느냐, 이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신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늘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니까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시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그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경험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죠. 어린 목동 시절에 혼자서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가 이옆에 옵니다. 곰이 이옆에 옵니다. 그러면 돌멩이 돌려서 사자를 쫓아내고 곰과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위협에서 곰의 위협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을 위문하러 전쟁터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 왕도
이스라엘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도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무서워서요.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멩이 다섯 개 들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진격해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셨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 3천을 일으켜서 적군을 치는 게 아니고 다윗을 치려고 쫓아다녀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은 만난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눈물을 철철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윗을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회개케 하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만난 것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바람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고 오직 믿음으로 삶을 이겨나가고 적군을 적진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경험하시고 언제나 내 입술에서 내 안에 충만히 채워 계시는 그 주님이 언제나 나오는 사람. 할렐루야. 시편 23편을 보면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나요?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만났던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 하십니까? 목자시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성공도 경험해보고 실패도 경험해보고 범죄도 경험해보고 수많은 인생을 살아보았는데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뭐라고요? 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을 선한 목자로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특수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목자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심하다 때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는데 양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는요, 우둔하다라는 거예요. 양은요, 우리를 나가서 우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를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짐승은 전부 다 집 나가도 대부분의 짐승들이 다시 집을 찾아와요, 못 와요? 고양이 집 나가면 집 못 찾아오던가요? 갱아지 집 나가면 집 못 찾아와요? 집 찾아오잖아요. 대전까지 팔려간 진돗개가 300리를 걸어서 다시 집을 찾아왔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강남 갔던 제비도 돌아와요. 근데 양은 우둔해가지고 한번 우리를 떠나면 스스로는 절대로 자신이 살았던 우리를 찾아서 돌아오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길 잃은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을 지나서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를 품에 안으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주님의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할렐루야.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 양은 스스로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 나서셨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내서 주님이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스스로 찾아왔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나는 방탕하고 허무한 세상에서 힘없이 살았어요. 집을 찾지 못하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 나셨었고 주님 우리를 찾아서 오늘도 예배당에 앉혀놓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7장 2절을 보면요, 참 은혜스러운 가사가 있어요.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이 찬양 다 아시죠?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방황하고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오늘 예배당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양 잃은 목자는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한 품이 있는데도 그 행복한 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면 나를 찾아 나서셔서 나를 찾아 헤매시는 그분 손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진 사람 아닙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둔한 양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의 특징은 한번 읽어봅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합니다. 뭘 스스로 못 찾아요? 먹이를 스스로 못 찾아요. 그래서 양을 기르는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양을 인도해 가야 돼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해 가야 돼요. 그래야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셔요.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마시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뭐한 대로요?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렇게 채우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 나는 내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셔요.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아셔요.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풍성히 채워주시는 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양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뭐 하다고요? 연약해요. 양은 연약해요. 다른 짐승들은요, 동물들을 보면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 공격용 무기나 방어용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랭이, 그러면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이빨, 그러잖아요. 사자, 그럼요, 발톱이에요. 곰, 그럼 뭐라 합니까? 곰, 발바닥, 그죠? 곰, 발바닥. 그잖아요. 코뿔소! 그러면 뭐예요? 뿔이잖아요, 뿔. 카멜레온! 그러면요? 카멜레온은 변장을 잘해요, 변장을. 자기 자신을 보호를 잘해요. 네?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다 공격용 무기나 방어용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없어요, 양은. 양은 이리가 찾아오면 나 잡아 드세요 하고 내줘요, 자신을. 네?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멀리서도 잘 보이는 뭔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 하얀 옷 입고 나 잡아 드세요 하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는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자신의 목숨을 지켜내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어요. 양에게 목자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0: 시편 기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누구예요? 여호와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나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부도 그 어떤 것도 나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아니,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의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가 아니에요. 나의 목자예요.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 다윗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나의 목자, 여러분의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 바라보십시오. 그분 의지하십시오. 양이 목자 바라볼 때 그가 행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인생을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순천 평안교회 장용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54-5405, 5405번 순천 평안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아직 한낮은 늦더위의 뜨거움이 곳곳에서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공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일단 이 더위의 기세만 꺾이면 빠르게 계절이 가을로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가을의 느낌과 분위기 또 정취가 더욱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겠죠. 날씨의 변화를 보면 그때그때마다 이 대세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대세의 의미가 일이 되어져가는 이 결정적인 형세라고 하더라고요. 날씨의 변화로 말하자면 여름의 기세가 꺾이고 이젠 가을이 대세인 거죠. 그리고 전쟁에 비유하자면 개별 전투에서는 이기고 질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 전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 영적인 상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자신의 초림을 통해 이미 시작됐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 긴장감과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있죠. 우리 삶에서 이 대세를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과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이 선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0: 오랜만에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이었는데요. 담대하라 들으셨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아픔이 있지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죠. 또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이죠. 그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9월 4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예수동행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0: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동행 일기 시간인데요. 오늘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김현우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벌써 9월입니다.
1: 네. 그죠? 벌써 가을이 입구까지 왔네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더운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성큼 이 9월이라는 그 달과 함께 가을이 우리 곁에 좀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목사님도 이제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만 일상이 이제 반복되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특히 이제 예배를 중심으로 일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반복되는 일상을 사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언제 이 시간의 흐름을 제일 많이 느끼세요?
1: 예. 제가 시간의 흐름을 제일 많이 느끼는 건 결국 또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0: 네.
1: 예, 여름 모든 수련회와 네. 그리고 그 행사들을 다 마치고 나서 보고 예배가 항상 8월 마지막 째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있거든요.
0: 그럼 지난주에 있었습니까?
1: 예, 그래서 온 세대가 다 나와서 보고한 것 발표하고 네. 함께 모든 성도들이 축복하고 이렇게 이제 마쳤는데
0: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 예. 그러면 네. 이제 가을이 시작됐구나.
0: 그렇구나. 네.
1: 알게 됩니다.
0: 그래. 이제 거두는 시기니까 네. 또 여름에 그렇게 씨앗 뿌린 것들이 어떻게 열매를 거둘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을을 맞게 되실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죠.
0: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마음의 중심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또 그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목사님?
1: 예, 오늘은 예수동의 일기를 계속해서 시작하고 나서
0: 네.
1: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는 질문들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좀 누구나 쓸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0: 네.
1: 그 질문을 좀 답해드리고 함께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0: 네. 그래요. 예수동행 일기를 쓸 때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들.
1: 네네.
0: 네.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좀 이 시간을 꾸며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청취자 여러분들을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네요.
1: 네.
0: 네. 가장 많이 그 질문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질문도 있다고 해요. 성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노력 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꿔가시는
1: 네.
0: 그런 과정인데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거라면 왜 굳이 내가 일기를 써야 되나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해요.
1: 네,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0: 그렇죠.
1: 이거는.
0: 네.
1: 근데 이게 깊이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0: 네.
1: 복음을 아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0: 아시는 분들이 던지시는 질문이군요.
1: 그렇죠. 네.

0: 예수동일기는 좀 어느 정도 이게 신앙이 지나가시고 내 내면에 있는 부분들이 잘안될때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시는 분들이 쓰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맞는 얘기죠. 훈련으로 우리는 성화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연합됐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는데, 근데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체질 개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이제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기초를 만들듯이 우리가 예수동일기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체질 개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어서의 가치, 세상에 있는 부분들, 일상 삶에서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예수동일기를 쓰다 보면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신앙에서도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금 이제 하나의 체질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이 아마 예수동일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져도 빨리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영적인 민감도를 개발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0: 네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이제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라 저는 일기에 쓸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성도님들도 계시지
0: 이
1: 않을까.
0: 질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신데요.
1: 그래요.
0: 예, 뭔가 이제 예전까지는 이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을 쓰는 게, 이게 나의 예수동일기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많고, 이럴 때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동일기를 쓰다 보면 일상의 삶에 있어서의 주님을 바라본 것들을 쓰기 때문에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밥을 먹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밥을 먹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냥 나에 있어서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었다면 이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배를 위해서 막 열심히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감동 가마시킬 수 있을까, 주님 만나게 해줄까, 이렇게 하다가 다시 기도하면서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뭘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빛 안에서 조명하게 되거든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특별히 출근길에 많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누군가 확 끼어들었는데 옛날에는 바로 반응하고 확 올랐는데, 주님 하고 바라보는 순간 욕조에 물이 쫙 빠져나가는 듯이 나에 있어서 있는 분한 마음들, 이게 올라가는 마음들이 쫙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 새롭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걸 그냥 쓰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뭐 이렇게 일기를 쓸 수는 있지만 이걸 지속한다고 했을 때 계속 뭐 반복되는 내용을 내가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속하기가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내 일상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모습들을 본인이 알아챌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의 생각과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더 깊어지고,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이제 포착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거 옛날에 뜨거움을 회복하라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 첫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예, 1년 차가 다르고 2년 차가 다르고 그런 것처럼 주님과의 동행하는 것도 깊어짐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마다의 일상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첫사랑만으로 살수 없다. 이야, 이게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진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첫사랑만으로는 살수 없다는 거, 이 주님과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더욱더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고

0: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목사님. 네. 시간의 문제입니다. 네. 네. 현대인들이 진짜 바쁘잖아요. 예. 네. 근데, 나 너무 바빠가지고 일기 쓸 시간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거든요. 네.
1: 이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쵸? 질문이거든요. 네, 네. 이게 또 제일 공감 가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있는 메모장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우리가 일반적인 필기도구들 아무튼 또 내 생각에 대한 하나의 단어들 이런 것들을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텔레비전을 집에서 볼 때 그리고 스마트폰 볼 때는 하염없이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조금 핑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잠깐의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께 묻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조금씩 쓴다면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바쁘다는 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아, 우선순위의 문제다. 네. 네. 목사님처럼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정말 조용할 때 네.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서 또 어디에 있든지 네. 예, 어느 시간이든지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하루 중에 또 주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따로 떼는 예, 그런 그 마음으로 또 예수동행 일기를 예, 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1: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녁에 쓰려고 하면 아침이나 그 점심 때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메모장에 잠깐 단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네. 또 저라고 해서 꼭 저녁에 조용한 시간 속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제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뭔가 계속 말을 거는 그런 저도 일상을 살는 사람이거든요.
0: 그럼 또 부부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잠깐만 우리 좀 조용히 하자.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쓸 때도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0: 그래요. 그 스마트폰 앱을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서 회사 다닐 때 전철로 다녔거든요. 네. 근데 전철로 다닐 때 어떤 분 보니까 메모장에 네. 그 당시 지금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블로그 그 처음 초안을 글을 이제 쓰실 때 메모장에다가 자기가 글을 그 통근 시간 동안 쓰시더라고요. 네. 예. 아, 그분 보면서 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1: 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정말로 쓰기 손가락으로 쓰기가 싫을 때는 네. 요즘에 음성 버튼을 눌러서 쭉 써서 그 다음에 고치기만 하거든요. 네.
0: 그러니까 그래도 충분합니다. 구술을 하는 거죠.
1: 예, 예. 네. 그래도 충분합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예수동행일기 오늘 예수동행일기를 쓸 때 가질 수 있는 여러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자, 여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찬양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0: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청종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예수동행 일기를 쓸 때 성도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네, 많이 여쭤보시는 그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글을 쓰는 거잖아요. 일기도. 네. 예. 그러니까 나 글 잘 못 쓰는데,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1: 네네. 네. 그 저희 성도분들 중에 좀 글 쓰는 걸 주저하는 분들이 계셔요.
0: 네.
1: 가만히 얘기를 신방 가서 듣다 보면, 저는 한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0: 네.
1: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0: 근데 이게 비단 그 저학력이나, 네, 혹시 뭐 글을 잘 모르시는 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1: 네,
0: 백지 앞에 딱 서는 것 자체가, 네, 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기다가 뭘 적어야 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1: 네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보고는 하는데,
0: 네,
1: 저희 교회 해녁 원사님 한 분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아, 맞아요. 소개해 주셨죠.
1: 네. 예, 맨 처음에는 띄어쓰기를 계속 안 하시고 이제 쭉쭉쭉 하셔서,
0: 네,
1: 다른 분들이 띄어쓰기 좀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네, 것 같아요.
0: 아, 그런 핀잔 드리면 안 되는데. 네.
1: 근데 워낙 일기가, 네, 뭐 띄어쓰기나 문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맞지 않더라도,
0: 네,
1: 그 내용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바닷속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얘기들, 그리고 내가 물질에서 잡은 것들을 했는데 임금을 주지 않는 사람들,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매일의 일상들을 써나가시는데, 문법이나 맞춤법은 거기에 별로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보기 위한 그런 도구잖아요.
1: 네.
0: 다른 사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그냥 자기가 쓰면 되는 거잖아요.
1: 네. 네. 그러니까 투박한 문장 하나나 단어 하나라도,
0: 네,
1: 제가 아는 사모님은 이런 분이 계세요. 그냥 단어 하나 딱 쓰시고 끝나세요. 도대체 어떻게.

0: 대신 일이지. 그리고 저도 너무 쓰기 싫을 때는 주님 아시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면 계신 분들이 댓글이 쫙 달려서 목사님 오늘 무슨 일이세요? 많이 힘드셨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댓글이 달리면 오히려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거기에 담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뭐 유려한 문장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1: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나눔할 때또 성도님들께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일기를 이제 솔직히, 이건 나눔 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기를 솔직히 이제 본인이 쓴다고 하면은 남들을 또 의식하게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오픈해야 되나, 얼마나 솔직해야 되나,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저도 일기를 계속해서 쓰다 보면 좀 구력이 늘어간다고 하죠. 좀
1: 아,
0: 이게
1: 구력.
0: 좀 늘어가게 되면 아, 옛송이 일가 생활 일기가 아니구나. 저도 초반에 쓸 때는 저에 있는 마음을 그냥 완전히 다 토해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제가 삶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때때로는 억울한 마음들, 힘든 마음들, 또 분노하는 마음들 가졌을 때 주님을 바라봐서 이게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 이 정도의 반응을 쓰는 것이지 모든 것을 콜콜이 생활의 일기로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벌써 옛송이 일기 쓴 지가 이제 2012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벌써 한 13, 14년 정도 되는데 초반에는 이런 일기들이 많았어요. 너무 마음이 상한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때때로는 교회에 대한 불만들 이거 가감 없이 막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 주님 바라보니까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렇게만 썼지. 근데 이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 그 마음을 쓰면 되는 것이지. 모든 걸다 쓰란 얘기는 아니니까. 그게, 왜냐면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는 해결이 됐단 얘기거든요. 내 마음에서. 그럼 그걸 오픈해, 하는 거는 뭐, 주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보시기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집사님 할 때는 그냥 약자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뭐 L, 뭐 F, 아뭐 A, B, C 뭐 이렇게 막 나가는데요.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 주님과의 있는 만남을 쓰면 되는 거니까요.
1: 그 예수동행일기가 자신의 어떤 그 모든 감정들을 이렇게 다 드러내면서 그거를 이제 정화해가는 그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주님과 그걸 해결하고 나서, 그 결과를 적는, 그런 일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0: 그리고 또 만약에 오픈하기 싫다면 왜 그런지 그것도 주님께 물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내 안에 있어서 혹시 영적 장애물은 없는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오픈하기 싫은 이유는 뭘까? 왜냐하면 오픈하기 싫다는 것은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님보다는. 그렇다면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이것도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쭤보고 해결해야 될 예수동행 일기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 오픈하기 싫다는 그 감정 자체가 어떤 영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1: 목사님도 이제 말씀을 앞서서 해주셨는데, 일기를 쓴다는 게뭐 생활 일기를 쓰는 게 아니니까 뭐 쓰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쓰기 싫은 날, 그럼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렇게만 써도 괜찮은 거죠?
0: 예, 그렇죠. 완전히 닫고 내가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고 주님을 바라본 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마음이 이게 폭삭망했수다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그래도 아,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한 줄만 써도 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는 것만 해도 제 안에 빛이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이 자체가 승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예수동행일기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또 나의 마음을 주님의 빛을 비추는, 나의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 작업이라고 우리가 또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1: 그렇기 때문에 뭐 쓰기 싫은 날이라 하더라도, 간단하게 한 줄, 이게 또 훈련이니까, 그래서 늘 주님의 빛을 우리

0: 마음 가운데 비추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간다면, 네,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날들이 되지 않을까.
1: 네.
0: 네. 예수 동행일기 여성동 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자,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0: 기프티드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옛 동행일기를 쓸 때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도님들의 직접적인 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1: 네.
0: 네, 실제적인 일기 오늘도 갖고 오셨죠?
1: 네, 오늘도 어에게 전국방에서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 가셨던 뭐 네. 이거는 하루의 전체는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봤던 하나의 일들을 써내셨던 분들이 계신데 이 가운데 짧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이 일기 들으시면 아 누구나 옛 동행 일기 쓸 수 있겠구나 네. 또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맨 마지막에 제 얘기도 하나 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네, 자 첫 번째 일기 나눠주실까요?
1: 네, 요양 중인 남편을 돌보는 아내분의 일기인데요.
0: 네.
1: 아침 식사 후 남편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요양 3등급인 남편은 이제 찬송도 잘못 부르고 성경 읽기도 힘듭니다. 오늘은 예배 전에 집안 여기저기에 변을 흘리고 다녀서 다 치웠습니다. 남편이 조그만 소리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꼭 참고 이 정도야 뭐 하고 넘어갔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 어얘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되뇌이며 찬송을 여러 곡 불렀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남편과 가정예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주님 마음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와, 우리 성도님 남편을 돌보시느라 참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날 그 남편을 향해서 들었던 감정들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1: 네.
0: 네. 하지만 그 감정들 다 드러내지 않고 네, 절제된 마음 나누고 또 주님을 바라봤던 이야기
1: 네. 네,
0: 담담하게 이제 일기를 써내려 가셨던 모습들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네.
1: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네. 자, 또 다른 분의 일기 소개해 주실까요?
1: 예, 자기 이득만 챙기는 동료가 있는 직장인의 일기인데요.
0: 네.
1: 회사에서 자기 이득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땐 꿈쩍도 않던 사람이어서 도와주기 싫은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 억지로라도 도와주었습니다. 다 도와주니 말도 없이 휙 가버리는 사람을 보니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행동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셨으면 됐다 싶은 마음으로 잘 넘어갔습니다.
0: 네. 아유, 믿음의 승리를 하셨네요.
1: 짧은 네. 이야기지만 수많은 네. 마음의 갈등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이 행간에 정말 네. 여러 감정들이 네. 오고 가셨을 텐데 야, 참 승리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네. 다음 일기.
1: 네. 한 가지 네. 재미있는 예수동행 일기가 있는데요. 금과 달러를 팔아버린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0: 네.
1: 예, 몇 달 전 여유 돈으로 금과 달러를 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시세를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시세로 인해 제 기분이 좌우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주님을 향해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의 기회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0: 아, 이게 재밌는 게 아니네요. 대단하신데요.
1: 그렇죠.
0: 네. 네. 이렇게 결단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말씀을 실천하신 우리 성도님 참 대단하시다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정말 돈이 우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요즘에 주식도 있고 네. 뭐 코인도 있고 수많은 돈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가 참 많죠.
0: 네. 그러니까 소재는 다양하지만 결국은 이제 예수동행 얘기가 나의 중심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네. 계속 그거를 이제 성찰하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자, 목사님 이야기도 좀 들려주신다고 하셨는데.
1: 네, 따끈따끈한 지난 네. 월요일 영화관에서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0: 네.
1: 아내가 오랜만에 영화관을 갔는데 제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예약한 좋은 좌석이었는데 당연하게 그분이 다른 좌석으로 가달라고 합니다. 순간 제 자리를 요구하고 싶은

0: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예기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더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제가 비켜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영화 보는 내내 불편했을 텐데 영화 줄거리에 잘 몰입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주께 감사합니다.
1: 아니, 이런 분이 계실까요?
0: 아, 제가 이 자리를 네. 리클라이너로.
1: 아, 그러니까요.
0: 비싼 자리로 네. 했거든요.
1: 아니, 근데, 아유, 목사님, 이건 진짜 뭐라고 한마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제가 영화 네. 딱 시작하고 제 이제 다른 자리에 딱 앉고 나서 네. 제가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자기 왜 그래? 네. 그런데 이제 잘 넘어갔죠.
1: 아니 왜냐하면 그 리클라이너 자리가 비용도 더 들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건 내가 구입을 한 건데. 네.
0: 또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1: 그래요. 예, 그래도
0: 맞아요. 3시간 넘게 있는 네. 영화니까 좀 아쉬워도 예, 지금은 네. 잘한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3시간 내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빨리 그렇게 내려놓으시니까 네. 오히려 지는 자가 이기는 거다라는 말처럼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또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세 편에, 아, 네 편인가요? 이렇게 네 편에 그 어예기에 실제 일기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자, 묵상 질문 함께 나누면서 좀 정리해 볼까요?
0: 예, 첫 번째는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다면 내가 생활 일기를 쓰고 있는지 주님을 의식하는 일기를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기에는 쓰지 못했지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1: 네.
0: 정직하지 못해서 못 쓴 건지 아니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쓴 건지 그때 다시 한번 내 안에 영적인 걸림돌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주님께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예수동행일기 여러 가지 이제 예수동행일기를 쓸 때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동행일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문턱을 좀 더 낮추는
0: 네.
1: 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예수동행일기 오늘 이제 목사님과 함께 정의 내리기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네. 예수님의 빛으로 계속 비추는 그런 과정이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날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도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클래식 화요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은의 힘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셔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영어 찬양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한 주간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복된 주말 주일 보내십시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이 시간은 여수 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대 가운데 누구를 찾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더이온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은 어디에 있을까?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영적 공동체를 주목하고 계시더이온데 과연 이런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들어쓰시는 교회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 조직의 규모와 또 다수의 힘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 모인 집단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그런 것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은 무너진 틈을 막아설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함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케냐에서 이 마사이족을 선교하시는 안찬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90년도에 이 케냐 선교의 첫 발을 내디뎌졌을 때에 선교사님과 관련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 생리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에서 잠시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케냐의 버스 기사 선생님께서 이 안창호 선교사님께서 일부러 간 줄을 전혀 모르고 출발해버렸다고 해요. 그 황량한 벌판에 이 낯선 땅에 이 안창호 선교사님께서 이 소변을 누시다가 버스를 놓쳐버렸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광야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 밀려올 당혹감과 또 케냐 땅을 잘 모르고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으니까 이 공포감 어땠겠습니까? 덩그렇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한 현지인이 다가와서 대뜸령으로 웰컴 하면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하는데 당신이 선교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땅에 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내가 이곳에 기도하며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교사인 당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좀 헤어려지십니까? 하나님, 우리 마을에도 선교사님 좀 보내주세요 하고 3개월을 기도하면서 거기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7시간 함께 걸어가가지고 이 마사이 마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부족의 이 추장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부족민들이 이 창을 들이미면서 선교사님을 꽁꽁 묶어버리더랍니다. 그리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 마사이 말로 질문을 세 가지 하더래요. 선교사님께서 그 질문 앞에 yes, no, okay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떤 질문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자마자 이 추장님이 선교사님 얼굴에 침을 퇴하고 뱉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동방 A지국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낯선 선교사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어요? 화가 난 선교사님께서 더 많은 침을 추장님 얼굴에 퇴하고 뱉어버렸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안창호 선교사님께서 이 마사이족 부족의 말을

0: 배우게 되었답니다. 그 말을 좀 익히고 난 뒤에 궁금하잖아요. 그때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 그세 가지 질문이 무엇이었을까? 그 말을 알아듣고 난 뒤에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충격 그 자체를 받으셨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너 여기서 죽어도 좋으냐? Yes. 두 번째 질문은, 너 잘못 들은 것 아니냐? No. 제대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 너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냐? 오케이. 그 마사이족 추장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얼굴에 침을 퇴하고 뱉었겠습니까? 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마사이족의 최고의 인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침 뱉음을 받은 선교사님께서 또 우리 동방 예의주국의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침을 뱉어줬으니 그 추장님 마음에 흡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이 드디어 우리 사람이구나. 죽을 때까지 우리랑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구나.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한 사람의 헌신은 부족을 바꿔요.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동안에 24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23개의 유치원이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 케냐 그 황무지에 있는 아이들이 유치원을 통해서 글을 익히고 머리가 굵어졌겠습니까? 초등학교가 21개, 중고등학교가 3개, 신학대학교를 한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는 하나님께 붙잡힌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남은 인생길을 통하여서 또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명의 역사, 그러한 구원의 역사,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은혜가 내 삶의 분복이 되어지고 우리 영적 공동체의 열매가 되겠구나.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주어진 인생길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통하여서 생명수가 흘러가고, 통하여서 생명나무가 자라가고, 통하여서 새 창조의 역사함들이 써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0: 아멘.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예루살렘 이 도성에 수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이죠.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우리 여수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대 가운데 한반도는 어떤 땅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재물이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광장마다 종교적인 구호가 가득했다고 해요.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도성에 있었던 문 영혼들의 입술에는 종교적인 구호가 난무했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어떠합니까? 실상은 거짓 맹세였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이 거대한 무리들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단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이 있다면 온 성읍의 멸망을 취소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좀 느껴지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낼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한 사람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모여서 생명 공동체가 되고 사랑 공동체가 되고 은혜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한 사람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운명 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적 무게감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가문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일터가 살아나고,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영적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혹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한 사람이 지닌 무게와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의 무게감과 나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내 입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하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도 줄수 있겠구나.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삶의 태도가 누군가의 삶을 일으키는 정말로 본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도 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태도와 선택이 여러 명의 또 공동체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불씨가 되는 것이죠. 영적 인계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백도씨가 되어야지만이 물이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99도가 된다 하더라도 물이 끓지가 않아요. 100도가 되어야지만이 물이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갈렙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위축되었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갈렙이 일어서고 다윗이 일어섰어요. 판세를 바꾸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건너가보지도 못한 가나안 땅.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부정적인 말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때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변화의 이 물꼬가 된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장수들이 군대가 움츠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주의 군대를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입에서 굴하지 않는 용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방향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공동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는 성령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한 사람의 성실함, 한 사람의 배려, 한 사람의 헌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한 사람이 영수 공동체를 지킵니다. 정말로 성실해요.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우여곡절 많은 그 삶을 바라보면서 배려심이 큽니다. 아무개가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이는가 보구나. 많건 적건 그 사랑을 그 삶의 자리에 흘려보냅니다. 또 헌신의 모습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발이 됩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있는 영적 공동체는 안전지대가 넓고 깊고 높고 깁니다. 그러한 교회가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 영혼들이 날라드는 거예요. 아, 저집 가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받고 누릴 수 있겠구나. 내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집에 있는 아무개를 만나면 내가 은혜를,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또 이제 한 사람은 치유와 회복의 마중물이 됩니다. 갈등이나 상처가 깊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공동체를 살려내요.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우면 영적 공동체가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 무수히 난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비난의 말들이에요. 그러나 선한 영향력이 있는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이런 비난의 말들을 멈추게 만듭니다. 잠재우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던 인생의 스토리를 잠잠하게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한 사람이 귀를 열고 경청을 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는 사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주고 지지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의 속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안아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괜찮다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주 3일 동안 또 대구에서 있었던 띵크 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이때쯤에 이 광주에서 간증하셨던 그 암흑의 장로님께서 이 간증자로 올라오셔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참 성공하고 명망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사적인 인생 여정은 참 짠하고 마음이 좀 구슬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어떤 목장에 가서 된장찌개를 먹는데 가슴이 뭉클해지시더랍니다.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 목장에 목자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의 한 토막을 고백하는데 저 이혼했습니다. 그럼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목자께서 그러시더랍니다. 어깨를 토닥토닥 하면서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그 은혜를 받으신 그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 공동체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장로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인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도 이렇게 회복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들어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내고 고쳐내시는 영적 약재로로 쓰임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영향력은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치유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 그 한 사람이 수고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수고로 중국의 지하교회가 명맥을 잇고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중국의 지하교회가 일어설 때에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100만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웨슬리 한 사람의 변화로 18세기 영국 사회가 회생되었어요. 길선주 장로의 한 사람의 해결로 인하여서 평양 대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의 마음들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나 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나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뒷짐지는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영적 공동체를 살려내는 영혼의 마중물이 되리라. 관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영적 공동체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리라. 보고 있는 것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성령의 바람이 더욱더 강하게 불어오도록 성령의 풍로가 되리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무너진 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무너진 틈, 갭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져요. 죄의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과 그 영혼 사이에 영적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 벌어진 틈 사이에 누군가는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벌어진 틈 사이에 먼저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공동체 안에서 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도덕적으로,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와해되기도 해요. 그런 틈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그 틈을 메꿔야만 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너진 틈이 발생하기도 해요. 오해와 상처로 인하여서 관계가 파탄 나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친밀하였던 관계가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서운한 관계가 되고 서먹서먹한 관계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틈바구니를 기도로 메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거룩한 방패자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그 인생을 걸고 그 사이의 틈을 메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었어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 여섯 성광교회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생명록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또 성경을 보니까 아론이 그 틈을 메웠습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전염병이 진중에 퍼졌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어요. 14,7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날 아론은 불붙은 향로를 손에 쥐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어요. 아론이 그 무너진 틈에 섰을 때 재앙이 멈췄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들었습니다. 울면서 금식했어요.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동일시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민족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죄로 동일시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열정으로 무너진 영적 공동체를 살려냈습니다.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영적 방파제가 되리라 그 거룩한 고백을 하였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그 할아버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은 아론 같은 사람, 하나님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이 무관심하고 한 사람의 독선이 있고 한 사람의 욕망이 있으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예요. 탐욕에 눈이 멀었던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간은 영적 공동체를 멸망의 구덩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불러왔어요. 공동체 전체를 영적 마비로 몰아넣었습니다.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이부 성도님들은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모세가 걸었던 그 길, 아론이 걸었던 그 길, 느헤미야가 걸었던 그 길, 사무엘 선지자가 걸었던 그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간절히 찾고 계시는 심판의 칼날을 멈추게 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자질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웅장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진리,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공평과 거룩한 질서를 사회적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약자를 보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잖아요.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침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는 에무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변함없는 신실함, 정직함이에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투명한 사람이에요. 코람데오의 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말씀을 갈망하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0: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그 어느 정의로운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답니다. 성군 중에 성군이었고 역사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의로운 왕이 나라의 질서를 잡기 위하여서 엄명을 내렸답니다. 법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40대 매를 맞으리라. 왕의 명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왕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붙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였어요. 왕이 어머니를 봐주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집니다. 또 왕이 왕명을 따라서 매를 치면은 효심에 어긋납니다. 어찌할꼬 진퇴양난이로다. 재판자리에 앉은 왕은 고뇌 끝에 명령했습니다. 저 여인을 묶고 법대로 40대를 쳐라.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고 절망하였다고 해요. 군병들이 이 채찍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왕은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어머니를 뒤에서 꽉 끌어안았답니다. 결국 왕은 어머니 대신에 40대의 채찍을 고스란히 자신의 몸으로 받아냈다고 해요. 왕의 등에서 붉은 피가 줄줄 흘러서 땅을 적셨다고 합니다. 왕은 법에 공의도 세우고 어머니도 구했어요. 왕의 등에 흐르고 있는 이 피는 십자가 복음의 완전한 그림자입니다.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예수님께서 그날 흘려주신 이 보혈,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을까요? 저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의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를 만난 주의 백성들, 우리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곳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0: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그 마음에 흐르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은혜에 화답하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받은 은혜에 화답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흘려야만 합니다. 북녘 성도가 보여주었던 청교도의 신앙과 남녘 성도가 보여주었던 순교자의 신앙,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후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예배자리 나와 계시는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동일한 청교도의 신앙과 순교자의 신앙이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답니다.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마다 교인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종탑은 이곳저곳에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아주 귀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 성광교회 최종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3-1141번 여수 성광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장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기본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올려진 곳에서가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의 식탁에 앉으셨으며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이 막힌 담을 헐고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낮은 곳은 은혜가 흘러드는 장소입니다. 낮은 대로 갈수록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집니다. 낮은 데에 처한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낮은 자리로 옮기는 일입니다. 스스로 높이지 않으며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재물을 자랑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든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태도지요. 세상은 나보다 더 높이 있는 자를 향해 다가갔지만 예수님은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이들보다 낮은 신음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혼자 우는 자의 억울함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변함없이 날 붙드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으로 내 소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면 어떤 지체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지체의 찬송을 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따뜻한 어깨가 되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기를 간구합니다.

평생 구두를 수선하며 살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게는 낡았고 벌이도 넉넉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큰 슬픔이 생기면 먼저 그 구둣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냈을 때도, 사업이 무너졌을 때도, 자녀 문제로 밤을 새울 때도 그 노인의 좁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근사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낡은 손수건을 건네주었고 어떤 날은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조용히 차를 끓여주기도 했죠. 어느 날 마을의 한 젊은이가 오랜 실패 끝에 마침내 기쁜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노인에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다고 했죠. 노인은 눈을 반짝이며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고 함께 웃었습니다. 참 잘 됐구나. 하나님이 너의 문을 여신 거야. 젊은이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어른은 내가 울 때 진짜 같이 울어주었고 내가 기쁠 때 조금도 쉬게 하지 않고 나보다 더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분 곁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아직도 사람들 가운데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가게 문 앞에 이곳에는 늘 한 사람의 마음이 더 있었다라는 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눈물 옆에 한 사람의 마음이 더 있는 곳, 한 사람의 기쁨 곁에 한 사람의 감사가 더 있는 곳.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곳이 나의 교회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설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 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에스겔 제39장
1: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환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비인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2: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1: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함원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2: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누울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2: 그러므로 주

0: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 제40장.
0: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2: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0: 내가 본즉 집합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여섯 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되요 높이도 한 장되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되요 너비가 한 장되요 각 방 사이 벽이 다섯 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되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여덟 척이요 그 문 벽은 두 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 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 척이요 길이가 열세 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요.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방 지붕가에서 저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무 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서른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백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쉰 척이요 너비는 스물다섯 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0: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백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이 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결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여덟 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1: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0: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백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2: 제41장.
0: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요

0: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1: 이는 지성소니라
0: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석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삼면에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둘려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서쪽 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흔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 서쪽 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 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넓한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넓한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1: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0: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2: 제42장
0: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쉰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스무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열척이요 길이는 백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쉰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쉰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백척이며 이 방들 아래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과

0: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1: 좌우 골방대라.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0: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2: 제43장
0: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고천의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광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3: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기는 동쪽을 향하여

0: 하게 할지니라. 인자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이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1: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0: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브를 함께 하셨습니다.
1: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0: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시편 34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로 나아가며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원입니다.
1: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 둘, 셋.

소리엘의 목소리로 오늘 첫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시작했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소망으로 붙잡습니다. 상한 그 마음 그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을 의지하며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광야,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vening Praise 이어지는 곡입니다. 희수일의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들려드렸어요.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들려드리고요. 또 나누고 싶은 사연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중에 한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649번님, 온전케 되리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이 찬양 패러슈트 뮤직의 원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클로징해서 다시 올게요.

네, 패러슈트 밴드의 온전케 되리, Complete 함께 들었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힐송의 힐러, 치료자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호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어느 버스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광고가 실렸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신은 없다.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는데요. 이 세상은 이렇듯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이성의 세계로 도배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성과 감성을 골고루 갖췄던 탁월한 지도자 다윗은요,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했듯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본 다윗은 이러한 인간의 영화가 부질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풍성한 찬양 나눌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신현미가 찬양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한웅재 목사님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고 메리제인의 태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세상은 짧은 인생을 즐기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멋진 삶, 여러분 다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또내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찬양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오늘도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꼭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8845번님께서 전도사님 하루하루 감사뿐입니다 하시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도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5879번님께서는 공황장애가 있는데 이 방송 듣다가 항상 마음이 평안해지신다고 이렇게 기쁨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놀라운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송, 치유하시는 방송.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쓰임받는 귀한 내 삶의 노래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몸이 아프신 분들 찬양 듣다가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찬양들 함께 듣고 오실 텐데요. 그런 은혜의 시간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신청 찬양들 함께 들으시고요. 포임의 영어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경적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겠노라고 찬양 가운데 결단하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토보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신청 찬양들 함께 나누는 동안 여러분도 이렇게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 찬양들 함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찬양 두곡 들으시고요. 방금 들으신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송승현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방송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 붙들고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머무신 줄 믿고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아들에게 칼을 물려주었는데요. 그런데 그 칼이 다른 칼보다 많이 짧아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칼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싸울 때마다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대답하셨지요. 칼이 짧으니까 내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싸워라. 믿음에서도 남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 싸우면 어떨까요? 갈렙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실하게 쫓은 믿음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었는데요. 믿음은 세상의 모든 이유와 조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성실히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현실적인 문제나 조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주신 만 가지를 두고 안 주신 한 가지를 찾아내는 데 선수들 아닌가 갖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받은 만 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 365 가운데 나눠봤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와 감사로 기쁨이 넘치는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부르면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을 부르는 게 아닐까. 한 주의 끝자락에서 그 주님을 부르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히스플랜의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였습니다. 한 주가 저물어 갑니다. 이번 주는 어떠셨는지. 저는 금요일 밤이 되면 늘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참 많은 말을 했는데 정작 가장 하고 싶었던 말, 정말 필요한 말은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해야 할 말들에 밀려서 하고 싶었던 말은 늘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들 막 주님 앞에 아뢰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정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 한마디부터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르면 가까이 오시는 분이니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페트라의 Ancient of Days, Daryl Evans의 Freedom, Matt Redman의 Rejoice with Trembling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영훈의 언제였나, 텐트메이커스의 십자가의 좁은 길, 그리고 김도연의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이 어떤 날에는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부르고 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봤고, 근데 그때 그런 순간을 지나오고 나면서 후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대답이 없는 것과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뭐 곁에 있는 사람이 늘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도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침묵이 부재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체리티 게일의 Cleansed 그리고 House of Worship에서 시시 와이넌스와 달린 책이 함께한 Shout to the Lord 그리고 크리스 톰린의 How Great is Our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대장간에서 칼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대장간 풍경을 떠올려보면 무쇠를 새빨갛게 달구는 장면 흔히 떠올리곤 하지요. 그런데 달궈진 쇠를 물에 담그는 절차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식히는 것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또 얼마 전에는 제빵이 취미인 친구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빵 반죽을 할 때도 반드시 반죽을 쉬게 해줘야 하는 숙성의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물도 기계도 장비들도 심지어 빵에 반죽을 치대는 일도 쉬어야 할 때가 있고 잠시 멈춰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쉼과 회복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요. 멈춰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분주하게 지내는 우리들. 그럴수록 고요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쉼을 얻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쉼을 함께 누리는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나무에 내 쉼, 이어서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휴의 뒤에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자정이 넘어 토요일이 됐지만 토요일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금요일 밤을 이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이 방송 함께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또 금요일 밤을 넘어 토요일을 맞이하기까지 다소 고단한 몸과 마음으로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찬양의 밤 함께한다면 좋겠습니다.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불리는 찬양이죠. 이어서 금을 만드는 시간, 김동국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Grace to you,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이 밤에 함께 나누고 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647번님께서 출퇴근길에 주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오늘은 멀리 출장 다녀오는 길에 이 밤 운전하며 함께합니다. 차 안에서 찬양을 따라 부르며 함께하니 외롭지 않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홀로 운전하며 이 늦은 시간에 차 안에서 듣는 분도 계시군요. 야간 운전 조심하시고요. 안전 운전하시고 차 안에서 잠잠히 찬양 따라 부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 이어서 Goodness of God 돈 모엔의 찬양 레이첼 로빈슨의 피처링이었고요. 이어서 AJ 워십의 힘찬 찬송가였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최명주의 피처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김도현의 찬송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찬양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깊어가는 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도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강준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기프티드의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들려드렸습니다. 강준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사 역자 강준현이고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새벽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토요일은 국내 CCM 찬양들로 만들어 드리고요. 또 꾸려가고 주일은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으로 만들어 갑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쓰는 말 중에 반복해서 쓰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고요. 뭐 습관적으로 또 쓰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내가 자주 쓰는 그 어법이나 그 말투가 오히려 더 내용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말이죠. 근데 비단 그게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만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깔끔하게, 분명하게. 우리 아랠 것들을 아뢰고 또 구하고 마음을 내어놓는 것 그것도 주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또 생각하시게 되는 이한 시간이 뭔가 군더더기 없이 주님 앞에서 깔끔한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또 방송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또두 곡의 찬양 듣고 올게요.

홀리원의 나는 민네, 주리자매의 목소리로 듣고요. 그리고 한부영의 그리스도의 계절 두곡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코를리오네 나는 민네. 이어서 들으셨던 지금의 목소리는 한부영 자매의 그리스도의 계절이었습니다. 원래 지영 자매의 곡이었죠. 이 그리스도의 계절의 가사는 우리나라의 CCC 대표이셨던 김중곤 목사님의 시에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도 정말 가슴 뛰는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참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을 여전히 깨우고 또 바로 세우는 그런 영향력 있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찬양도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게 되는 그런 찬양도 있으시고요. 또 그런 찬양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곡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제목이 바뀌기도 하고 내용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마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들은 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찬양의 계절은 언제이십니까?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야 비로소 신앙에 눈뜨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아 예수님이 살아있는 인격체인 것을, 또 그 인격체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해야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목격해야 내 삶과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닐 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느끼십니까?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잠잠하면서도 묵직한 가사네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그렇죠. 이 주님의 은혜라는 말도 행복한 아침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실제가 있어야 그래야 그 은혜의 깊은 맛을 또 깊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오늘 이 행복한 아침 내용도 참 찔림이 있었거든요. 부활을 믿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근데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내가 경험하면 할수록 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방금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깊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고현모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들려드렸습니다. 달빛 카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저희에게 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이랑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이제 오는 주 토요일, 오늘 지금 바로가 아니고요. 오는 주 토요일 날마다 한꺼번에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달 사고 거의 없이 잘 방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드릴게요. 문자 사연으로 많이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상에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짧은 인사, 또 기도의 제목, 또 신청곡 다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또 지난주에 함께 해주셨던 사연과 신청곡들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요. 9507님께서 8월 29일 날 1시 12분에 안녕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사랑합니다 나예수님 들려주세요. 조용한 새벽에 듣는 찬양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507님. 사랑합니다 나예수님 준비해놨어요. 네. 5015님. 네. 기억하죠? 땡 5015님이라고 제가 별명 지어드렸잖아요. 왜냐면 5015님이 진짜 예를 들면 01시 00분 06초인가 010초인가에 올려주신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1시 땡 하면 사연 보내주신다 그래갖고 제가 땡 5015님이라고 별명 지어드렸잖아요. 성공 여전히 잘하시네요. 칭찬 감사합니다. 네. 9411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날이 두번 남았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목사님께 편지 썼습니다. 유성장로교회 류기열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신청곡은 내 삶의 이유라입니다. 네. 준비해놓고 있고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날이 두번 남으신 거면 은퇴를 하시는 거겠죠? 아니면 또 다른 또 부르심이 있으셔서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시는 걸 수도 있고요. 많이 아쉬우실 텐데,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편지 쓰셨나 봐요. 그쵸? 9411님 감사하고 신청곡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1147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해주셨냐면 오늘 좋았어요. 최고입니다. 이런 칭찬 너무 좋아요. 제가 가끔 저희 아이한테 하는 칭찬이기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뭐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막 설명하는 것보다도 야 오늘 좋았어. 오늘 최고야. 뭐 이렇게 엄지척 이렇게 해주고 네 너무 힘이 납니다. 1147님 감사합니다. 우리 왕의 청자시죠. 6428님. 거의 3개월 만에 도착한 서울집입니다. 컨디션 이번에는 제일 떨어져서 아직도 목 상태 귀까지 안 좋으시군요. 아이고. 처음 겪는 돌발 상황. 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주께서 말씀하고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이동했을 뿐인데 잠이 장애가 되니 너무 당연하죠. 시간대가 다른걸요. 네, 6418님 건강하십시오.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6418님께서 8월 30일에도 보내주셨거든요. 어제 토요일에는 사연 읽어주는 시간에 잠깐 자다 깨서 못 들은 아쉬움이 이게 그렇게 돼요. 시차 적응이 안 되면 진짜 잠깐 졸다가 눈딱 떴는데 한 시간이 후딱 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오늘은 초저녁에 몇 시간 잠자고 일어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침인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네.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일하시는 것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7568님께서 또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나약하고 병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강건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깊은 잠, 숙면 취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756.

8488님, 네, 평안한 잠수님께서 주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8411님, 시편 139편 제 이어서 듣고 싶어요. 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제이어스 곡은요, 내일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또 제이어스 신청을 해주신 분이 또 계세요. 8510님께서, 목사님 한 시간 방송이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더 듣고 싶은데, 아쉬움에도 다음 시간을 매주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신청합니다. 아주 평안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8411님, 요번에는 제이어스의 러브레터를 주일날, 내일 들려드릴 거거든요. 대신, 8411님을 위해서는 제가 선곡해 놓은 곡이 있습니다. 노래 선물 들려드릴게요. 0778님. 어제도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사연 썼는데 실수로 지워져서 짧게 보냅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5237님, 아멘 해주셨습니다. 저도 아멘. 네. 이렇게 또 지난 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신청해주신 9507님께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들려주세요 했는데, 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또 어떤 곡이었을까요? 내 삶의 이유라, 맞죠? 9411님께서 신청해 주신 내 삶의 이유라, 두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달빛마을의 내 삶의 이유라. 그 전에 들으셨던 찬양은 소리엘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었습니다. 두곡다 신청곡이었고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오늘 토요일 순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한 시간 동안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방송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 듣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이 거실에서 기다리거든요. 항상 기다리세요. 근데 기다리신 예수님을 그내 마음의 그리스도,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이니까요. 그 사람이, 주인공인 사람이 맨날 바쁘다고 막 지나쳐서 나가요. 주님 여전히 거기서 기다리시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에 또 분주함에 주님과의 이 행복한 대화의 시간을 놓치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예배 팀들의 찬양들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또 내일 제이오스의 곡을 못 들려드리는 팔사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 선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준비했거든요. 정혜원의 구별 선물로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시와 그림의 물 위를 걷는 자. 이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가을의 기운이 이렇게 또 물씬 느껴지는 9월의 첫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지독했던 여름의 열기가 물러가고 만물이 연그러가는 결실의 계절 9월이 시작됐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진 흙이 떨어지며, 네, 시편 65편 11절 말씀인데요. 주님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 삶의 발걸음마다 은혜의 기름진 흙을 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여름날 눈물과 땀방울로 버텨온 우리의 시간들이 이제는 탐스러운 믿음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그런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9월의 첫 토요일 새벽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0: 가을의 문턱에서 바람 끝에 묻어나는 선선함 속에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봅니다. 지나온 여름날의 뜨거움도 견디기 힘들었던 소나기도 모두 나를 연결게 하려는 은혜였음을 주님, 가을의 천문을 열며 내 마음도 주님을 향해 익어가게 하소서. 네,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은 하나도 없죠. 여름의 더위도 지금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도 우리 영혼을 알곡으로 만드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들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제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달은 너희에게 열두 달 가운데 첫 번째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달 열흘에 그들 각기 한 가족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집안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취하게 하라. 그 집 식구가 어린 양 한 마리에 비해 너무 적으면 가까이 사는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나누되 사람 수와 각 집의 사람이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의 몫을 어림잡을 것이다. 너희를 위한 어린 양은 흠없는 한 살배기 수컷으로서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서 거를 것이며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온 총회는 해질녘에 그것을 도살하고 피를 조금 취하여 그 양을 먹을 집 문의 두 기둥과 옷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그것을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에 어디라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야 한다. 그중 일부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며 아침까지 남았으면 반드시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너희의 머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죽어서 그것을 서둘러 먹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 밤에 내가 애굽 땅을 구석구석 누비며 애굽 땅의 모든 첫 수컷들을 치되 사람부터 짐승까지 모두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니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가 머무는 그 집에 있는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징이 될 것이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뛰어넘을 것이며 이로써 내가 애굽 온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너의 자손 대대로 영원한 법규로 경축할 것이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되 그 전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없애라. 누구든지 그 전날부터 이래 날까지 누룩 떡을 먹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첫날을 성회로 경축하고 이래 날도 성회로 경축하라. 그날에는 어떤 노동도 행할 수 없고 오직 먹는 일뿐이니 너희는 각자 먹을 것을 준비하라. 너희는 누룩 없는 무교절을 지키라.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이끌어 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날을 너희 자손 대대의 영원한 법규로 지키라. 너희는 정월 열 나흔 날 저녁부터 그달 스무 하루 날 저녁까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너희 집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 거류민 중에서나 본국에서 태어난 자 중에서나 누룩 넣은 것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누룩 넣은 것을 먹지 말고 오직 너희 머무는 곳에서 누룩 없는 떡만 먹어야 한다.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어른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유월절 제물로 도살하고 우슬초 한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인방과 문의 두 기둥에 바를 것이며 아침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며 애굽을 치실 때 인방과 문 두 기둥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뛰어넘을 것이며 그 죽이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너희와 너희의 자손의 영원한 법규로 삼아 지키라.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는 이 행사를 지키라. 언젠가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행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고 물으면 그때에 너희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로서 그분이 애굽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들을 뛰어넘어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 라고 말하라. 이에 백성이 엎드려 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에게 명하신 바를 그대로 리행하였다. 이윽고 한밤중이 되매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첫 수컷 곧 왕의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맏아들 및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이 밤중에 깨어났고 애굽에 큰 울부짖음이 일어나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은 자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는 가서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경배하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떼와 너희의 소떼를 모두 데리고 떠나되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라 하였다. 그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내몰면서 우리는 모두 죽었도다 라고 뇌까리며 그 백성을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각자의 반죽이 미쳐 부풀기도 전에 반죽을 그릇에 겉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 메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분부대로 행하여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과 옷들을 구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로 그 백성에게 호의를 품게 하시어 백성의 요구대로 취하도록 허락해 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하여 가졌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떠나 숫곳을 향해 가니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장정들만 60만 명 가량이었는데 수많은 혼합 종족들과 양떼와 소떼와 수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떠났다. 이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떡을 구우니 부풀지 아니한 것들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급히 쫓겨나 지체할 수 없었으므로 여행길에 자신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머문 기간은 430해였고 430해가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애굽 땅을 떠났다. 이 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으므로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으로써 온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경축하며 지세워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의 규정은 이러하니 외국인은 그것을 먹을 수 없으나 종신이든 고용이든 너희가 돈으로 사들인 종은 할례 후 그것을 먹을 수 있고 거류인이나 고용된 품꾼은 먹을 수 없다. 너희는 그것을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 중 일부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그것을 뼈도 꺾지 말지니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경축해야 한다. 만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외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면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나서 그 땅에서 태어난 자와 같이 참회할 수 있다. 이 법은 내국인이나 너희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에게 동일하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별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2장 5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 또 아프신 곳, 마디마디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시고 터치하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제가 탈북할 때가 12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매번 느끼는 게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은 정말 강인한 정신을 가진 엄마 때문에 극상해봐야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정말 소름 돋게 놀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가장 합당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소름끼치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아빠가 저를 공부를 시켜가지고요. 구구단도 한글도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벌써 싹 떼고 들어가고 학교에서도 항상 늘 공부도 잘했고 이랬어요. 늘 이렇게 우쭐해갖고요. 학교 가면서도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왜냐?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냥 행복하게만 살았을 것 같은 제 인생에도 마무리 시기가 오는데 그것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9살 때쯤 어머니가 뜻하지 않게 감옥에 들어가시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왜 감옥에 갔나 정말 이해가 안 됐죠. 왜 우리를 버리고 갔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사정이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 어머니가 없는 그 시간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긴 터널을 보내는 건너가는 그 시간을 저희 가족은 보냈습니다. 동생들과 아빠와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친척 쪽에 사촌 삼촌이 중국 쪽으로 왔다 갔다 무역을 하면서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요. 그게 성경책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께 이렇게 맡겼는데 어머니가 그걸 소지하고 있다가 뭐 열어보고 뭐 이렇게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화근이 되어서 어머니가 끌려가게 된 거예요. 하룻밤에. 그러니까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니까 어른들은 저희들에게 그걸 설명해 줄 수도 없고요. 어린 저희들한테는 어른들이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뜬눈으로 엄마를 기다리고 동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울면서. 그때 막내 동생이 갓난아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인정사정도 없고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건 바로 그런 것부터인 것 같아요. 그런 젖먹이 아이를 떼어놓고 엄마는 끌려가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모든 것이 화근이 되었고요. 가정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그래도 한 달이면 오겠지. 3개월이면 오겠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는 건데 그 가정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과연 우리 엄마가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우리 어머니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냥 버리고 어딘가 가지는 않았는가. 정말 그럴 뿐이 아닌데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가 안 계시는 집안이 정말 멀쩡한 것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동생이 제 눈앞에서 젖먹이 아이가 칭얼거리고 일주일씩 내내 소금물만 먹으면서 버틴 저희들에게도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로 일어날 힘도 없어서 기둥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저희들인데 그 아이는 당연히 굶어서 죽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제 눈앞에서 남동생이 이렇게 굶어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는 또 잠드는 줄 알았어요. 너무 어리니까요. 저도 그래서 건드렸는데도 미동이 없길래 이 아이가 너무 칭얼거리다가 잠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아버지가 오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아버지 이상해요. 이 아이가 안 움직여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막 맥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담요에 안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봤던 남동생의 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되게 수습이 되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멍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신 그 고문을 통해서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갖고 있었느냐? 절대 몰랐고 그냥 보관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로 갖고 있었던 것밖에 없었다. 결국에는 외할아버지 쪽 외가댁에서도 굉장히 손을 많이 썼죠. 그래서 2년 만에 거의 죽는다. 시체 때문에 이렇게 버려진 것을 정말 구루마에다 실어서 살려냈어요. 외가댁에서.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온 것도 잠시. 어머니는 누굴 찾겠어요, 제일 먼저. 막내 아이를 찾겠죠. 이불을 다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거를 믿을 수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는 그 3년 넘는 동안 항상 그 마음속에 아이를 먼저 떠나보냈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늘 괴로워하셨어요.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이 북한이라는 곳을 떠나야겠다라고 결심하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조용히 남조선행을 어머니가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막 배고파가지고 저 중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어머니의 첫 말이 저 너무 기억나요. 우리의 가는 목적은 오직 남조선이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동생도 그랬지만 저도. 엄마, 남조선은 그 거지들만 가득한 나라 아니야? 어떻게 남조선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잘 몰라서 그래. 그런 것이 아니야. 학교 다니면서 늘 배웠던 것은 남조선은 거지들만 너무 많고 거지들이 왜 많으냐? 자본주의 찌든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치매가 걸리면 산속에 버리고는 나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서울역에는 나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깡통을 차고 생활세도 못 내서 여기서 배회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 어린 마음에 남조선 그러니까 와, 나도 이제 거지들만 사는데 저런 데 가야 되는구나. 엄마의 말에 너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한마디만 딱 던지시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북조선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을 끌고선 그 98년 12월에 백두산 근처에 있는 압록강 근처로 오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눈은 너무 많이 오고요. 정말 눈이 쌓여서 그냥 사람이 발길조차 없어요. 근데 아이들 주렁주렁 셋 데리고 어머니가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가자 해서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삼엄한 그 경계를 뚫고선 어떻게 보면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는데 저기 보이는 그러니까 중국이었던 거예요. 저 산속까지 뛰는 거다. 네. 여의 땅 하나 둘셋 하는 순간 그냥 뛰는데 이게 뛰어봤자 얼마나 잘 뛰겠어요. 키도 조그만데 막 눈은 막 무릎까지 오니까 막 거의 막 이렇게 기어서 가는데요.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누가 나를 뒷덜미를 잡는 거 마냥 뒷골이 막 오싹한 거죠. 막 뛰었어요. 헐레벌 떼 그렇게 해서 뛰어서 딱 도착하니까 오, 중국에 도착했네요. 그러니까 온 몸에 그냥 땀이 범벅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영하 30도 가까이 되는데 백두산 근처니까 온 몸이 땀으로 흐르니까 이게 그냥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국에 왔더니 자, 고생은 그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저희가 산속을 한달 반, 두달 가까이 걷습니다. 왜냐면은 지도 한장 딸랑 갖고 넘어왔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그래도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으신 거예요. 남조선에 가려면 영사관을 가야 된다. 근데 그 영사관이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것이 선양에 있다. 근데 자기가 잘못 알고 선양으로 가야 되는데 길림으로 잘못 들은 거예요. 창바이산, 그 장백시에서 길림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그걸 무식하게 걷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막 여러분 들으시면 다 울어요. 그 안에서도 정말 눈만 먹으면서 농약 뿌려놓은 심지어 봄 되면 뿌릴 씨앗을 잘못하면 먹고 죽을 뻔한 것도 정말 그때 정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어느 한 번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한 번도 들어가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굶으면 굶었지 눈 속에서 그 다섯 식구가 발을 뱃속에 넣어서 녹이면서 너무 얼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산속에 불빛이 있는 데를 찾아갔더니 어머 세상에 참숯을 만든 할아버지 셋이 일하는 오두막 같은데 들어갔더니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저희들을 보더니 짐승이 온줄 알고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막 애들이 막 조그만 애들이 막 초롱초롱초롱 이러고 오니까 그 할아버지 셋이 기가 차가지고요. 저희들한테 막 죽을 써서 먹이고 그거 먹자마자 다음날 사람들 올까봐 빨리 가라고 하루도 못 있고 또 떨면서 또 산을 넘고 걷고 어쨌든 간에 저희 가족은요. 정말 강하고 깊은 인연이 있어요.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을 잇는 베이룬 리버라고 해서 그 국경에 또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베트남 지역에. 그 강까지. 그러니까 총네 번의 강을 건너요. 몸도 회복되기 전에 다시 저희가 무슨 연기인지도 모르죠.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하신 거예요. 저희들 데리고 중국의 난닝성까지 가서 중국의 가장 지도를 보면 제일 아래쪽이에요. 난닝역에 딱 내렸더니 숨이 콕 막혀와요. 사우나 찜질방에 온것 같아요. 거기가 완전 더워서요. 거기서 다시 베이룬강을 넘는데요. 장마철이 돼가지고요. 넘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래도 근데 넘어가서 10분도 안 돼서 베트남 군인들한테 홀랑 잡혀버려요, 저희가.
베트남이 중국과 전쟁을 겪은 나라거든요.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베트남 군인들은 중국

물 엄청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식한 게 용감하다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 아, 베트남에 가면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줄 알고 갔더니요, 그냥 군인들한테 홀랑 잡혀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 도대체 어디서 왔냐? We are from Korea. 그러니까 코리아 어디? 주소를 대야 되는데 주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화장품 회사 어디서 본 거 기억나가지고 인천시 어디서 왔다 그러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그냥 인천에서 왔다니까. 그러면 너네 여권이 되나? 미안한데 우리 여권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3개월 가까이 우리를 조사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사진을 다 찍어서 북한 영사관과 한국 영사관에 보냈겠죠. 자, 신원을 좀 확인해달라. 언젠가는 한국에서 우리 데리러 오겠지. 근데 정말 건너 갑자기 소령이 저희를 막 불러요. 저희 어머니와 저를. 야, 뭐 좋은 소식이 있나 보다. 막 신나게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호치민 동상이 다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령 있는 데를 방을 들어갔는데 전화기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받아보래요. 저희 어머니가 받고 저는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여긴 대한민국 영사관입니다.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제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시던 길로 되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끊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 서면 지나온 날들에 대한 아쉬움과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곤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뭐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신실하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오늘 토요일 하루 마음에 가득했던 조급함들을 내려놓고 푸르고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채우고 계시는구나 고백을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갖고 가실 여러분의 구호를 마음 다해서 응원합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여기서 마칩니다.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고 하죠.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특별한 그 준비 장소. 우리는 광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장소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는 학교와도 같은 곳, 광야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하고 또 중보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너 시험을 당해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테너 구균종 씨의 목소리로 먼저 함께 찬송했고요. 조금 전 올려드린 영어 찬송도 같은 찬양의 펫분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구하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소망을 담은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오늘도 충성과 순종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아픔이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그러나 나의 아픔은 유럽을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모두가 안락사를 행복이라 부르지만 나의 경험으로는 오히려 죽음이란 엄숙한 결산을 앞에 두고 몸의 괴로움과 아픔을 체험해보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오카노라고 하는 분이 자기 책에 기록해 놨습니다. 오카노는 어떤 사람이냐? 39세 때 세상을 떠나는데 25살부터 죽는 순간까지 심한 질병과 투병 생활을 했을 때에 그는 세계적인 여류 기독교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픔의 시련, 찌어짜내는 그 아픔, 그 영혼을 치료하고 고통에 등잔해서 타오르는 불빛으로 인생길을 비추어보며 교훈을 삼았습니다. 그러기에 교통을 소재로 삼아 하나의 작품으로 성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만약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그런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환난과 고통은 금을 정련하는 용광로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정련된 금과 같은 믿음은 어떠한 광풍이 불어도 변치 않으며 캄캄한 밤에도 찬란히 빛을 발한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선언 언덕이 있으면 비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씨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로 고난 문제, problem of suffering. 시편 34편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왜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왜? 이 세상은 죄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 고통, 시련, 역경이에요. 데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 함께 왕로를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세요. 좋을 때가 올 거예요. 지금 고통당합니까? 지금 어려움당합니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아픕니까? 참으세요. 좋을 때가 올 거예요.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참는 자에게는 상금이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 찬양에 이어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그리고 조금 전 함께한 찬송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의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습니다. 이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까지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그 기도로 함께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리이다. 아멘.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평화와 통일을 위해 협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며 오직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국제적인 협력의 물꼬를 트는 영적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 기도와도 같이 남과 북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물꼬가 계속해서 트여지고 주님의 은혜로 역사의 한장한 장이 또 채워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 가운데서 너희가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지금은 잠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으니 이는 믿음의 순수함 곧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믿음의 순수함,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가운데, 우리 주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

05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 이 시간에도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지난 시간에는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상황에 맞춰서 해외 노동자 파견을 확대하고 있고 네. 또 국가가 어느 나라에 어떤 인력을 보낼 것인지까지 직접 국가 차원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여러 기관과 회사가 또 노동자를 파견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행사하고 있는 건가요?
1: 네. 좀 갈수록 그 기관이라든지 회사의 영향력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된 내용을 보자면
0: 네.
1: 심사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0: 아.
1: 북한 당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해외 노동자를 조직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해주는 일종의 자격을
0: 네.
1: 내부적으로 공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는 단순히 해외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거나 혹은 외국의 거래 상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공인 자격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북한 당국 얘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허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0: 네.
1: 커트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통과될 수 있는 그 자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0: 네.
1: 실제로 해외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지 그 업체가 정말로 존재하고 탄탄한 구조를 갖췄는지
0: 네.
1: 그리고 북한 노동자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현지에 가서 실제로 할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한 뒤에야 파견 자격을 주는 방식 이게 강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뭔가 말로만 들으면
1: 네.
0: 노동자가 북한 주민에게 절대로 빈틈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로도 네, 들리는데 네, 네. 이렇게 파견에 앞서서 조건과 체계를 계속해서 더 면밀히 보고 있는 모양인 거죠.
1: 그렇죠. 이게 일종의 정상국가화다. 그리고 이제 비리나 부정부패
0: 네.
1: 이런 것들을 타파하겠다라고 하는 구조에서도 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해외 이렇게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해외 파견 단체로 인정받으려는 기관은 그러니까 여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0: 네.
1: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숫자만 많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계약서도 7~8개 정도를 내는 건데 그중 최소 한두 개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 대방이 직접 도장을 찍어온 계약서가 있어야 공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승인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사업 계획서 예전에는 그래도 됐거든요.
0: 네.
1: 그거나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라는 문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하는 겁니다. 실제 외국 거래 상대방이 계약에 참여했다는 증거를 북한 당국이 요구하고 있고 이거를 제시를 해야 사람을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0: 그런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 대방이 직접 도장을 찍은 계약서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대방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1: 그렇죠. 북한 용어인데 그러니까 무역이나 해외 사업을 할 때 거래 상대방. 뚜이팡이라고 중국어로
0: 네.
1: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려는 이 봉제회사 혹은 수산물 가공 업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북한 측 기관의 대방,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러시아라면 건설이나 제조업 사업을 맡기려는 현지 업체가 대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북한 당국이 이제 북한

0: 관측 기관의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그렇죠. 그 해외 대방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했는지까지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북한식 용어로 따지면 국가 보위성 요원, 국가 안전국 요원 이런 사람들, 정보국 요원이라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지시를 하는 거죠. 아 진짜 이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체크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종합적으로 보자면 해외 사업이 있다라는 보고를 그대로 믿지 않고 실체를 현재 확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1: 근데 이게 변화의 한 줄기 중 하나라면
0: 네.
1: 이전에는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도 주민들을 보냈던 건가요?
0: 그렇죠.
1: 그러면 막상 갔는데 일이 없으면은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약간 쌍갑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돈, 그러니까 엄청 일만 시키고 별로 돈이 되지 않는
1: 네.
0: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게 이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거의 일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끌려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1: 네.
0: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돈을 어느 정도 받고 그리고 이 물건이 어디에 팔려서 이 이윤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이윤에 따라서 우리 노동자가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1: 네.
0: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북한 당국이 체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사전에는 이 기관의 장이나 어떤 그렇죠. 단체의 신뢰도만 보고 네. 보내줬던 거네요.
0: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보내줬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약간 부정부패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뒤로 빼돌리는 돈도 있을 수 있었겠고
1: 네.
0: 그런 것들을 더욱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제가 볼 때는 읽혀지고 있습니다.
1: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전보다 훨씬 철저해졌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요구하는 바도 달라진 거죠.
0: 그러니까 사람을 몇 명 쓴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1: 네.
0: 무슨 일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수단으로 작업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제 업체를 예를 들어보자면 북한 노동자들이 어떤 그 라인에서
1: 네.
0: 어떤 옷이나 제품을 만들어서 그 생산 과정 중에서 어느 공정을 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겠다고 하는 거고 수산 가공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약서가 단순한 몇 명 고용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경제활동을 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1: 네.
0: 이렇게 북한 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1: 지난 방송에서도 북한이 이런 해외 사업의 수익 구조를 아주 꼼꼼하게 본다라고
0: 네.
1: 이전부터 계속 나눠왔는데 이번 조치도 그 흐름 중에 하나인 거죠.
0: 그렇죠. 이 강대국의 외교. 우리가 더 이상 싼 값이 아니다.
1: 네.
0: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단계의 문제가 좀 더 도출되고 있긴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미 존재하는 해외 사업을 놓고 계약 조건이 적절한지 국가에 충분한 수익이 들어온지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1: 네.
0: 이번에 확인된 것은 그보다 앞 단계 즉 애초에 어느 기관의 노동자를 맡길 것인지를 정할 때 실제 계약과 일감을 심사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단순히 하나의 해외 사업을 승인하기 위한 서류를 넘어서 그 북한 노동자들 해외 보내려고 하는 그 기관 북한 기관이 될 수 있겠죠.
1: 네.
0: 그 기관이 앞으로 해외 노동자를 조직하고 파견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 그러니까 이제 부정부패를 이제 저지르지 않는 그 깨끗한 네. 단체가 누구 있는지 이런 기능이 넓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기관에 대한 그런 검열이 조금 더 체계화되면
0: 네.
1: 말씀하신 부정부패도 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0: 그게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됐는지는 따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 간부들에게 북한 당국이 체제가 올바른 돈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예요. 월급을 제대로 책정을 해야 그 네. 간부들이 부정부패를 안 저지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니네도 부정부패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부정부패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북한 당국에 보고하는 장부하고 그리고 따로 실제적인 장부가 또 이중 장부가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이유가 북한 당국이 이거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1: 네. 네. 네, 이렇게 검열이 심해짐에 따라서도 그래도 분명 주목할 부분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 이제는 예전에는 경험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파견한다.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고정된 권한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사업 실적, 개혁 확보 여부에 따라서 국가가 다시 자격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이제 경쟁이 계속 붙고 더욱더 네. 안전하고 더욱더 돈을 많이 벌고 계약이 투명하고 이런 것들을 북한의 그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땐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 네.
0: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그 북한 노동자한테 그런 게서 자기가 노동에 한 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 거죠.
1: 근데 크게 보면 어쨌든 국가가 기관을 또 통제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0: 네.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아예 줄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필요한 국가와 사업에는 더 많은 사람을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해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이 있고 일감이 있고 국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골라서 노동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단순히 통제를 강화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골라서 키우는 통제, 통제된 확대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확합니다. 경제활동을 확대하지만 그 과정의 주도권, 이거는 기관에 맡기는 게 아니고 어느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국가가 있다. 국가가 네.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선언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또 국제사회에서는 그리고 저희는 또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0: 네. 우선 어느 북한 기관이 해외 파견 단체로 공인을 받았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관이 어느 중국, 어느 러시아 업체 혹은 어느 뭐 동남아 업체와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계약이 진행이 됐다면 계약서에는 어떤 사업이 적혀 있는지
1: 네.
0: 이게 정확하게 뭐 마련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또 따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노동자 입장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약을 근거로 실제 노동자를 몇 명 배정했는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그 계약대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항상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 그리고 그 기관이 선정됐을 때 북한 당국의 지시
1: 네.
0: 전반적인 시스템 이게 어떻게 예전하고 달라지고 있고 그 달라지는 시스템에 따라서 북한 노동자는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더욱더 촘촘하게 우리가 지켜보고 조사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1: 보다 면밀히 체계를 구축하려는 북한 당국 가운데 네. 정말 완전한 그건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0: 네.
1: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임하고 또 가장 선한 길로 나아가는 북한의 내일이 되기를 기도를 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링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예요. 아이젠하워, 아이크라 그러죠. 이 아이젠하워는 가난한 집안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기절을 800기절을 암송하고 있었고요. 그냥 턱 옆구리 찌르면 성경기절이 막 나왔고, 철저히 그는 주일성수 교육을 받았고, 예, 그런 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 생활하는 그런 교육을 훈련을 받았어요. 예. 근데 중간에 그는 급성 패혈증에 걸려서, 급성 패혈증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 걸려가지고 다리를 절단하게 됐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는 차라리나 다리를 절단할 바에는 내가 목숨 걸고 차라리 죽을 각오로 기도하자. 그래서 의사 말을 거부하고 목숨 걸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기적으로 다리가 고침받았어요. 급성 폐혈증에서 고치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체험 있는 믿음을 가진 거죠, 아이젠하워가. 그가 이제 장교가 되고 결국 이제 소령까지 진급을 했어요, 소령까지. 그런데 자기 동료, 동기들, 동기, 동창들은 다 별들 달고 다 잘 나가는데 자기는 아직도 소령이야. 그리고 그는 가난하고 백도 없고 그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백이 없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만이 내 백이시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게 어느 정도 나이 이상의 계급이 안 올라가면 퇴출되게 돼 있대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나 이 아이젠하워는 끝까지 하나님이 내 백이시다. 그리고 버티면서 그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그 기도 생활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천신만고 끝에 아슬아슬하게 별을 달게 되고, 이미 동기들은 다 많은 동기들이 막 사삼성장군, 사성장군 막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터져 옷을 벗고 다 동기들 옷을 벗은 거야. 자기는 끝까지 기도 생활로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 2차 세계대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젠하워 장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책임 맡은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근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은

0: 교관들, 주변의 장군들, 또 기도하는 크리스찬들 모아놓고 매일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기적이죠, 기적. 기적으로 노르망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서 아이젠하 장군의 이름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연합군 사령관 지위가 주어져요. 그리고 그는 승리, 2차 대전을 승리하고 미국 대통령까지 돼요. 제34대 대통령, 아이크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될 그 당시, 거기 미국인 4년이잖아요. 그 당시 미국 역사상, 오늘까지 미국 역사상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파송한 그 때가 바로 아이젠하워 장군 때였대요. 지금은 미국 선교사가 한 8만 명, 뭐 정확한 모르게 한 7, 8만 명이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2만 명 조금 넘고요. 예, 이 미국의 선교사 파송률 1위 국가고 우리나라가 2위 국가예요. 1위에 8만 명과 우리나라 2만 8천 명. 너무 차이가 많지만 우리나라 2위 국가예요, 우리가.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가장 몇만 명인지 모르게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었대. 그리고 국력이 가장 왕성했대. 지금 미국은 좀 이게 시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니, 기도도 안 되던데. 그건 당신이 현찮아서 그런 거지.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라고요. 아까 지금 이왕 믿는 거 양다리 걸치 하지 말고.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9월 5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함경도의 하늘은 흐리겠고요. 함경남도 곳곳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4도, 부산 23도, 포항 22도, 목포와 대구, 여수가 21도, 서울과 대전, 광주가 20도로 보이고요. 강릉이 19도, 평양과 개성이 18도, 신의주와 춘천이 17도, 함흥 16도, 청진 15도, 강계가 13도, 해산이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31도, 목포 30도, 서울과 여수가 29도, 개성과 부산, 제주가 28도, 춘천과 포항, 대전, 대구가 2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강계와 강릉이 25도, 함흥 24도, 해산 23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까지 오르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라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뜻과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말 보내세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는 중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14세기 존 위클리프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기관으로

성경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남미나 아프리카 오지 가운데 글 없이 사는 부족들을 위해서 언어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속된 한 선교사님은 자신이 사역하고 있던 마을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님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은 부족원 중에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큰 힌트를 얻어서 순종이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이에요. 노아처럼 모세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은혜의 말씀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0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

아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만 2천 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9월은 가을의 시작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 폭우로 그 결과로 곡식과 과일이 잘 안 돼서 우리의 삶이 자꾸만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무릎을 꿇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훼손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우둔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미련함이 영혼 구원을 막지 않도록 회개해야겠습니다. 이 땅의 회복은 우리의 회개와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지구의 회복을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도미노스의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가장 많이 배울 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어린 자녀가 화분을 옮기다 깨뜨렸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0점짜리 대답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입니다 30점짜리는 화분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지 입니다 50점짜리 대답은 다치진 않았어 입니다 그럼 100점짜리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들이 비슷한 실수를 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교육받는다고 합니다. 마잘 토브, 축하해, 행운을 빈다 라는 의미입니다. 실수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책망하지 않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젖은 손으로 화분을 들지는 않았는지,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은 했는지, 혹은 화분이 무거웠는데 들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등 작은 실수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배움은 곧 성장을 의미합니다. 실수가 없는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성장이 멈춘 인생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나는 신앙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며 실수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실수를 하고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실수들을 거룩한 삶에 필요한 발판으로 여기며 매일 믿음을 키워나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실수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게 하소서. 지난날의 실수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서 나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테너 박인수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5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요즘 야구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직관을 했습니다. 야구장에서요. 관중석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함성, 응원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요. 그 현장의 뜨거운 열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에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행복연구센터 소장인 최인철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 천재들은 야구장에 간다고 하면서요.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야구장에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평소에 걱정에 갇혀 살다가 내가 좋아하는 팀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시선이 그라운드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잖아요. 누군가를 뜨겁게 응원하고 함께 환호하는 그 순간 복잡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게 되고요. 그 강렬한 몰입이 바로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채워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결국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그 행동은요.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친 내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시편 20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환호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마차,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네, 야구장의 뜨거운 응원처럼 우리 삶의 응원단장이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캄페클 싱어즈의 빅토리 인 지저스, 조수아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팀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처음 가본 야구장의 열기는 화면으로 볼 때와는 여러 가지가 달랐습니다. TV 중계는요, 그 현장보다 한 2초, 3초가 더 늦게 되더라고요. 시간도 이렇게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또 응원 열기가 다 전달되지 않죠. 몇 대의 카메라 잡힌 그 장면이 다일 테니까요. 예배도 비슷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화면으로 그 현장에 있지 않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기 쉽지만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그 예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힘을 얻게 되겠죠.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옹기장의 아카펠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세상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포항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주나목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졌습니다. 야구 경기가 끝나니까요. 경기장 외벽에 승리의 불빛이 번쩍번쩍 빛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저런 승리의 불빛이 번쩍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또 승리의 불이 번쩍번쩍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브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양동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안정과 질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 국민을 섬기며 나라의 위익을 위해 바르게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이 한반도의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 안에서 온 민족이 하나 되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계시나요? 믿는다는 말만 하는 것과 실제로 믿고 행동하는 것은 다르죠. 말로는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설마 하며 믿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믿음이 없으면 삶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죠. 무성한 잎을 자랑하더라도 뿌리가 얕고 약한 나무는 폭풍이 몰아치면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긴 하겠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고 크신 날개 아래 거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만을 최종 목표로 삼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삶을 재평가하고 회개와 변화를 통해 소명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자신의 고집과 주장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작은 일,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 모든 일에 충성과 성실함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 두려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 충만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구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

0: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화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아직 탈북하신 지 채 10년이 되지 않으신 겨울봄 작가님과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작가님과 지난 시간에는 북한에서의 일화들 그리고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시고 탈북길에 오르셨는지 많이 가슴 아프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던 작가님의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1: 어머니랑 작은 동생이요.
0: 네, 연락이 되시나요?
1: 아니, 연락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생사해보조차 모르고 동생들도 1년 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네. 또 아예 연락이 끊겨서 생사여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0: 사실은 지금 북한에서 이 탈북한 사람이 있는 가족들에 대한 감시도 너무나 심해졌고
1: 맞아요.
0: 탈북 길도 이제 너무나 어려워질 정도로 많이 상황이 악화됐는데
1: 네.
0: 그럼에도 우리 겨울봄 작가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용기 잃지 마시고 함께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 아멘. 감사합니다. 네.
0: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은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에 오게 되셨는데
1: 네.
0: 신앙생활을 예재원에서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네. 그때 하나님, 뭐 기독교라는 거부감이 방송을 들어서 그래도 좀 접했으니까 덜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1: 그래도 뭔가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라오스에 도착했는데 거기 한국 목사님들이 계시는 그 집에 갈색 진한 십자가 엄청 큰 게 이렇게 떡 걸려 있는데
0: 네.
1: 바로 도착해서 저녁부터 성경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게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 들었냐면 그 북한에서 조직 생활이 싫어서 그 강제로 막 생활 청하하고 암기 시키고 이런 게 싫어서 왔는데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똑같이 큐티 나누고 그 한 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저는 그게 너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0: 조금 억압적인 것 같고.
1: 네, 이렇게 딱딱딱 그 자유롭지 않고 뭔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 읽고 쓰고 몇 페이지 쓰고 암기해서 웃는 터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시험 보고 한 시간 이상 무조건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도 강제로 시키네 이러면서 좀 그렇게 거부감이 들다가 아무래도 좀 들었었으니까 구 하나님이 구 하나님인가?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그 만화 성경당 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뭔가 먹을 건 아끼지 않고 저희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 보고
0: 네.
1: 그리고 제가 한 달 반쯤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막 배가 엄청 꼬이면서 아팠어요. 근데 기도하자는 거예요. 약은 안 주고. 그래서 나 병원에 갈래요. 무슨 기도요. 저 약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허리 구부리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아픈데. 그래서 일단은 대충 통증 완화시키는 약은 타오고 저도 이제 뭐 아무 이상 없다니까 그럼 기도해주세요 해서 약 먹고 기도했는데 약 먹어서 났는지 기도해서 났는지 기도하고 바로 한 20분? 30분 있다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 거기 있는 목사님이랑 전도사분이 저희 가족이 잡혔다고 한 달쯤 뒤에 이렇게 소식이 왔는데 막 통곡하면서 우리 가족 구원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모습 보면서 아니 이분들이 가족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엉엉 울면서 하루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매일 저렇게 같이 기도하실 수 있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도대체
0: 네.
1: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 자식들처럼 먹을 것도 아끼지 않고 같이 기도해주고 뭔가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서 더 믿게 됐던 것 같아요.
0: 예.
1: 네.
0: 그렇게 동남아 생활을 예재원에서
1: 네, 네.
0: 거치면서 한국에서 와서
1: 네.
0: 지금은 목동지구촌교회를 섬기고
1: 네,
0: 계세요.
1: 지금은 목동지구촌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어떠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생활하면서
1: 네.
0: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금 겨울봄 작가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좀 여쭙고 싶어요.
1: 하나님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신적 지주라고 해야 되나? 뭔가 뭐라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하기 어려운데.

0: 그냥 사실 한국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먹을 걱정 안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와요. 네, 그때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이러면서 네,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 영혼의 안내자라고 해야 되나요? 제 삶의 안내자? 진짜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1: 아까 뭐 저와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0: 네.
1: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더 이제 의지하셨다고 하셨는데
0: 네.
1: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0: 맞아요.
1: 겨울밤 작가님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걸 저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자, 오늘 신앙간증 우리 겨울밤 작가님 탈북 화가십니다.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작가님이 이 찬양으로 또 은혜 나누셨다고 하니까
0: 네.
1: 그의 생각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탈북 화가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겨울봄 작가님의 간증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겨울봄 작가님께서는 원래 미술에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1: 어릴 때 사실 저는 동물이나 꽃 이런 거 뭔가 풍경 같은 거 이런 거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집이 가난해서 다른 집들은 그래도 가족 사진이 한 장 두 장이라도 있었는데 저희는 제가 8살까지도 가족 사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족 사진이 갖고 싶어서 그림으로 이렇게 낙서처럼 네. 뭔가 그렇게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제가 한 10살, 11살 땐가 이렇게 뚜락에서 필기도구도 가난하니까 별로 없어서 그냥 뚜락이 흙바닥이에요. 거기다 네. 나무 같이 기획에 해서 집안에 막 돼지 꿀꿀 막 어리 빡빡 막 이러면서 이렇게 덩어리 막 있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낙서하면서 그리니까 야 그림이 밥벌어 먹여주냐 언니들 따라서 장사라도 하나 더 배워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돈은 못하고 12살 11살 그때부터 자전거 배워서 집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서는 네. 못했죠.
0: 참 미술에 관심이 많고 그림 네. 그리는 게 좋았던 소년인데 네. 한국에 와서 그럼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하신 네. 거예요?
1: 감사하게도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경제활동 하다가 네. 뭔가 좀 더 제가 북한 관련 뭐 토크쇼 통일강 이런 것도 다니면서 되게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처음에 성경 말씀 들었을 때 이해 안 되던 것들이 그 만화 성경을 봤는데 네. 너무 재미있고 너무 이해가 쏙쏙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통일 토크쇼 다니면서 보니까 이미지 그림 같은 거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더 막 호응이 더 많고 이해된다고 진짜요? 이러면서 막 그 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미지의 힘이 대단하고 입시학원 가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을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 미술학원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형태력은 괜찮대요.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입시학원 거쳐서 그리고 또 탈북민 웹툰 작가라고 최 작가님 계시는데 최성국 작가님이라고 그분은 평양미술대학에서 공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배우고 입시학원에서도 배우고 해서 감사하게 홍익대학교 회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0: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대학생인데도 네. 활발하게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제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이제 인민의 소원 시리즈예요. 네. 네,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1: 인민의 소원 시리즈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국에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들을 북한에는 또 대비적으로 귀하고 소중한 그런 사물들 이렇게 빛처럼 떨어지게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 자유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라는 메시지야. 북한의 귀한 것들을 이렇게 빛처럼 내려서 북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네. 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풍경들이 네. 기본 배경이고
1: 맞아요.
0: 하늘에서 알약도 떨어지고
1: 맞아요. 옥수수도 떨어지고 우산도 떨어지고
0: 인형도 떨어지고
1: 맞아요.
0: 자 이런 소망이 담겨 있어요.
1: 네.
0: 아마 우리 겨울봄 작가님이 어릴 때부터 꿈꿨던 그런 소망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1: 맞아요. 사실 북한에서 제 생일날에 계란 실컷 먹어보는 게 서원이었거든요. 네. 계란이 귀해서 그냥 생일날 되면 한 알 두 알 삶아 먹는 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매일 계란 후라이 해먹을 수 있고 매일 계란 삶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한 번에 세 알 네 알 먹어도 되고 뭐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북한에선 우산도 재산이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막 저희 가족이 엄청 많은데 멀쩡한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닐 방막 쓰고 가야 되고 우산 다 삐걱삐걱 꺾어지고 그래서 막 우산 저거 멀쩡한 우산 비오는 날에 누가 먼저 가냐 동생들이랑 경쟁하고 막 우산 없으면 비 주룩주룩 맞으면서 가고 감기 막 걸려서 며칠 고생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교회 가도 우산을 떠나가지고 어디 가도 사은품이라고 이렇게 선물이라고 우산을 주고 그래서 저희 집에 우산이 이렇게 막 5개, 6개 있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우산 쌓아놓고 바라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어릴 때 그렇게 인형이 왜 가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0: 인형, 네. 네.

0: 진짜 먹을 걱정 없이 뭔가 또 간식 걱정 없이 이런 인형 걱정 없이 좀 무럭무럭 평안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1: 많은 다양한 작품을 벌써 생산하셨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전시회도 하고 계신데
0: 네.
1: 또 얼마 전에는 저희 극동방송 서울에서 전시회도 하셨고 곳곳에서 이렇게 작품을 또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0: 네.
1: 네, 대학생신 분인데도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었나 봐요.
0: 네. 감사하게도 3학년 때부터 요청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사실 저는 졸업하고 전시하려고 처음에는 한두 번 거절했거든요.
1: 네.
0: 그러다가 아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요청해 주시는데 거절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1: 네.
0: 네, 그때부터 지금 전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벌써 단체전 9번에 개인전 4번째입니다.
1: 이야.
0: 그래서 1번에서도 전시를 2번 했고요.
1: 네.
0: 네, 뭐 서울시청, 광주광역시청, 이하여대, 거려대.
1: 우리 네. 그러니까 작가님의 이 작품 세계가 참 어렵지는 않아요. 난해하지 네. 않고 오히려 아 북한의 현실을 정말 쉽게 알게 돼서
0: 네.
1: 저는 참 좋았고요.
0: 네.
1: 그리고 이 인민의 소원이라는 시리즈에 이어서 AM 1566kHz.
0: 네, 제주극동방송.
1: 그렇죠. 제주극동방송에 방송을 들었을 때는 아마 생각하시면서
0: 맞아요.
1: 작품들을 하신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맞아요. 그때 마음. 그때 처음에 한 5년 정도까지는 막 의심하고 혼란스럽고 뭔가 궁금하고
1: 네.
0: 그쪽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을 담은 작품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그 한국을 그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저 세계는 어떨까 하면서 그리던 그런 마음을 담은 작품도 있고
1: 예.
0: 그리고 드디어 그 거민의 단계에서 넘어서서 결심 품고 어둠의 문을 열고 자유의 세상으로
1: 와.
0: 나아가는 탈북하는 과정을 담은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1: 네. 그래도 이제 저도 작품 하나를 보니까 뭔가 행복과
0: 네.
1: 기쁨이 가득한 세상을 만난 것 같은
0: 네.
1: 그런 작품도 있더라고요.
0: 네.
1: 한
0: 자유의
1: 소녀의.
0: 세상을. 네.
1: 예. 아마 이 소녀가 작가님이 아닐까.
0: 네. 맞습니다.
1: 앞으로는 어떤 활동의 계획 있으세요?
0: 크게는 지금과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1: 네.
0: 남북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는 뭐 우크라이나이나 뭐 어디 저기 남아프리카에 배고파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는 지금은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탈북 여성들이 제3국을 거치면서 본인의 선택이 아닌
1: 그렇죠.
0: 네, 그런 강제적인 그런 상황들에 인한 여러 가지 진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네, 그런 것들을 신화화해서 어떻게 이제 잘 해볼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 네, 아마 우리 겨울 봄 작가님이 또 자신의 작품 세계를 위해서 뭐 유학도 고민하시는 것 같고
0: 네.
1: 또 미래를 앞두고서 아마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0: 네.
1: 텐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국의 많은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겨울봄 작가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0: 네, 늘 주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자녀다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해주셔서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엄마 우리 동생들 생명 보존하여 주시고 정말 원수도 마음을 바꿔서 구원의 손길로 구하여 줄 수 있게 주님께서 한국으로 주님 믿을 수 있는 이곳으로 하루빨리 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 다 한자리에 주님 믿을 수 있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만나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게 저의 가장 큰 서원입니다.
1: 네. 우리 겨울봄 작가님의 기도 제목 여러분 들으셨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겨울봄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0: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그림으로 북한 사람들의 삶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는 세계적인 문화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1: 아멘.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0: 네. 아멘.
1: 기도 제목을 놓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북녘 땅을 놓고도 마음을 품을

0: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간증의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작가님. 또 곳곳에서 많은 작품들로 또 다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목동 지구촌교회를 섬기시고 또 다양한 작품으로 북한의 현실을 전하고 계신 탈북화가 겨울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였고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북방 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뭐지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0: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하는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더와이즈는 미국에서 시작된 여성들을 위한 말씀 사역입니다. 마더와이즈의 남성 버전인 파더와이즈도 있는데요. 파더와이즈는 남성들을 위한 말씀 사역입니다. 오늘 가정식탁에서는 최근에 설립된 파더와이즈 코리아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샵 1069로 문자를 주시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방송에 대한 소감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남성들을 위한 말씀 사역, 파더와이즈 코리아 소개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식탁에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세 분의 남성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각자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더와이즈 코리아 설립하여 대표로 섬기고 있는 장영환 목사이고 현재 샘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중학교 2학년 딸 그리고 네.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또 초등학교 1학년 아들
0: 와.
2: 네. 이렇게 세 자녀를 두고 있는 또 아빠이자 남편 가장으로 네. 살아가고 있는 장영환 목사입니다.
0: 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딸, 고등학교 2학년 두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진영탁 형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파더와이즈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강태영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와 이제 갓 태어나 50일 된 남자아이.
0: 와.
4: 그리고 제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2: 저렇게 했어야 돼.
4: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 파더입니다.
0: 네.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아니면 파더와이즈 하시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내가 되셨나요?
4: 당연히 파더와이즈를 통해서 그래서 핸드폰에도 저장을 내 몸과 같이로 저장해놨습니다. 아내.
0: 네. 장영환 목사님,
2: 예.
0: 진영탁 집사님, 예. 강태영 집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분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으로 함께 하신 거고
0: 예.
1: 파더와이즈 코리아 일을 하실 때는 함께 다니시나 봐요.
2: 갓 설립이 됐기 때문에 뭐 같이 상의하고 또 세 네. 명이 있는 그 대화방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서로 돕고 저도 목사님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힘다는 대로 또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오시고 든든하셨겠어요.
0: 네. 너무 든든하죠. 네. 또 제가 파도와이즈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진행할 때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1: 네.
0: 두 분이 뭐 행정적으로든 아니면 조언이 필요하다든지 뭔가 결정해야 될 때 너무 지혜롭게 잘 도와주고 계셔서
1: 네.
0: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1: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을 같이 모시게 돼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요. 파더와이즈는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소개했듯이 남성들의 성경 공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파더와이즈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0: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더와이즈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두신 그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세우기 위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가정마다 두신 질서가 있는데
1: 네.
0: 파더와이즈 지혜편은 그 묵상을 통해서 그 질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고 남편이 아버지가 있고 또 아내가 있고 그 아래에 자녀가 있고 이런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고 질서대로 말씀 묵상을 통해 세워가는 훈련입니다. 이를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아내, 자녀 그리고 네. 세상의 일 순으로 인생의 우선순위도 조정하면서
1: 네.
0: 가정의 질서가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남성에게 있어서 인생의 질서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질서 훈련을
1: 네.
0: 말씀 묵상을 통해 하는 것.
1: 네. 참 저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되게 혼동돼서 보통 자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0: 예.
1: 있기도 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주셨는지 배워가는 과정이 되게 유익하셨을 것 같아요.
0: 예.
1: 몇 주 코스로 되어 있나요?
2: 하나님과의 관계 3주 하고 아내와의 관계 2주, 자녀와의 관계 2주, 또 일과의 관계 1주 이렇게
1: 네.
2: 해서 8주간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종강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나누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서 총 오리엔테이션까지 합치면 10주간의 과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이 그냥 혼자 공부하는 공부는 아니죠?
3: 네. 각 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조 안에서 인원이 한 4명에서 5명이 됩니다. 그래서 조장의 인도하에 묵상을 하고 묵상에 대한 나눔을 이제 그 조별 모임 안에서 서로 나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네.
3: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여기에서 내가 보고 그리고 배워야 되고 또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변화를 함께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매일매일 혼자서 공부하는 분량이 있고
3: 네.
1: 남성들이 공부하시고 나서 한 번 모이실 때는 얼마 만에 모이시는 거예요?
0: 매주 한 번씩. 보통 수요일 저녁 8시에 만나서
1: 네.
0: 한 10시 또는 10시 한 20분 정도까지 총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목요일 저녁으로 했었는데 요즘 이제 직장에서 회식 문화가 조금 변경되면서 금요일은 당연히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되었고
1: 네.
0: 목요일에 회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아 그러면 수요일 저녁이 좋겠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1: 네.
0: 직장 퇴근하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평일 저녁으로 잡은 것이고 토요일은 사실 가정에게
1: 네.
0: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훈련을 한다는 것이
1: 네.
0: 과연 파더와이즈와 맞는가.
1: 파더와이즈 공부하는 아기를 둔 엄마들이 시간이 또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해요.
0: 예.
1: 6시에
0: 예.
1: 아. 대단한 엄마들이죠.
0: 예.
1: 너무 진짜
0: 대단하신 분.
1: 예. 예쁜 어머니들.
0: 저희는 이제 섬김이 훈련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학기마다 파더와이즈 한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3, 4주 전부터 섬김이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때 이제 토요일 새벽에
1: 네.
0: 섬김이들만 스텝들
1: 아.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세워가는 남성들의 제자 훈련. 파더와이즈를 지원하는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더와이즈 공부를 하시고 다 여기 다 하신 분들이죠?
1: 예, 네, 맞습니다.
0: 근데 어떻게 파더와이즈 코리아를 설립하게 되셨는지
1: 예.
0: 궁금합니다.
1: 저희가 파더와이즈 사역을 하면서 팀 사역으로 잘 발전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마더와이즈 코리아 본부와 연결이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0: 네.
1: 파더와이즈를 하는 한국의 교회들은 제법 있는데 이렇게 스텝이 세워지고 그 팀 사역이 되는 교회는 좀 드물다. 라고 하셔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혜편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 그 다음 과정에 대한 필요가 많이 느껴졌고
0: 네.

0: 자유편을 어떻게 구할 수 없느냐. 번역이 되지 않았다고 하셔서 저희가 다시 번역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번역본을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사용하려면 재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저자인 데이빗 글렌, 드니스 글렌 그 부부에게 혹시 사용해도 되는지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두 분이 굉장히 환영해 주시고 기뻐하시면서 한국 교회에 파도와이즈가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져 사역하고 있다는 게 너무 반갑다. 혹시 이것을 재본해서 사용하는 걸 넘어서 출간을 혹시 할 수 있느냐. 출간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설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러면 뭐 파더와이즈 공부를 계속 하셨는데 팀으로 이루어서 스텝도 세우고 이렇게 사람을 세우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뭔가 시작이 되었네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하시게 된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0: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를 알고 가정에 세워나갈 때 가정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제가 먼저 사실은 개인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파도와이즈를 시작한 계기도 그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형제님들을 만나도 그분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그 가정의 질서를 함께 공유하고 그걸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그분도 반드시 가정의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확신인 것 같습니다. 그 확신에 따라 파도와이즈 1기를 진행했을 때 8분을 모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중에 5분이 그 변화를 경험을 하시고 스텝으로 자원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학기에도 같은 마음으로 진행을 했고 그때도 가정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또 스텝으로 자원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아버지들이나 다른 아버지들에게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다.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를 세웠을 때 가정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이 확신이 큰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실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팀 사역까지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또 나로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헌신의 자리에 가기로 결단을 하셨던 그 한 분 한 분의 결단이 팀이 되고 또 계속 잘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렇게 또 기관까지 기관으로까지 세워지게 된 것 같은데요. 두 분은 그러면 그 과정에서 회개와 충무로 함께하셨다 그러는데 어떠셨어요?
2: 그러니까 이 파도와이즈 사역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계속 파도와이즈를 하면서 알고는 있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좀 더 크게 그걸 준비하고 계심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준비하심 속에 장혜원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사용하심을 또 알게 되면서 근데 장혜원 목사님이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1: 그리고 부목사님으로 또 섬기고 계시니까요.
2: 그러다 보니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던 과정 중에 우연찮게 회개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는 회개로 동참을 하게 된 건데요.
1: 원래 하시던 일이 그쪽이신가요?
2: 전혀 아닙니다. 저는 뭐 셈을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아니면 계산이 빠른 자가 절대 아닙니다. IT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하지만 셈에는 밝지 않은.
2: 셈에는 밝지 않은. 당장 필요한 역할이 이제 총무와 회계였었거든요. 이제 그래도 주님께서 그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3: 저희가 이제 스텝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뭔가 역할을 그래도 좀 정해야겠다. 그래서 총무 역할은 사실 그 스태프분들이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많이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하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저는 뭐 작게나마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여기 안 오셨지만 이제 미디어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자료를

0: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학기부터 영상도 많이 촬영해서 이제 소장 자료도 많이 구비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그런 여러 부분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면서 좀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이 파더와이즈가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에 이제 전파가 되는 게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더와이즈 코리아라는 기관이 설립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지원태 집사님은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0: 저는 수원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변호사 하시면서 스태프들 잘 단합되도록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네. 그런 총무 역할을 또 훌륭히 하고 계시군요.
0: 뭐 열심히 하느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1: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가정의 질서를 배우며 세워가는 파더와이즈의 한국 기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했습니다.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는 방송은 다음 마더와이즈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파더와이즈 성경 공부나 사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파더와이즈 코리아를 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영어로 Fatherwise, FATHERWISE, 코리아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직접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Fatherwise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오늘 방송에 대한 청취 소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였는데요. 영상 링크도 같이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2: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광주 하백교회 이승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높이 비상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갈 때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바람으로 공중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새들이 먹는 양이 정말 여러분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적다는 사람이 90%인데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이 새들은 인간보다 메타볼리즘 대사율이 빠르기 때문에 많이 자주 먹어야 돼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새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으니까 모르죠. 시간 많은 박사님들이 그걸 보니까 작은 새 종류들은 자기 몸집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서 특별히 지방분으로 축적을 합니다. 탄수화물은 1g당 4kcal, 지방은 1g당 몇 kcal? 9kcal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자주 먹고 여행이 쓰일 수 있고 가볍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보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양식을 자주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성경책 들고 다녀가지고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어떻게 버티겠어요? 식물인간 되지. 여러분 매일매일 방송으로도 듣고 성경으로도 읽고 묵상하면서 자주 먹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양식이 없이는 우리가 마지막 여정까지 갈 수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도 참 중요한데 새는 몸이 가볍다 무겁다? 아주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은 가만히 해부학적으로 보면 뼈 안에 뭐가 있어요? 공기층이 있어요. 뼈는 뼈인데 속이 텅 비어 있어서 가볍다는 거예요.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조직들을 다 제거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게 얼마 많아요. 만날 필요가 없는 관계들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길지 않아요. 불필요한 데 가서 앉아서 홀짝거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 어렵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관계들, 불필요한 시간들을 정리해야만이 성령의 은혜로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를 낳게 되면 그들에게 뭘 달아줘요? 하늘 높이 올라가라고? 날개를 달아줘요. 제가 어제 저녁밥을 먹으려고 조선대 정문 앞을 쭉 지나갔는데 어학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학원 간판에 뭐가 달려 있어요? 날개를 써놨더라고요. 토익 어학원인데 저게 무슨 의미일까 가만히 기도하던 중에 우리 하고 나서 어학 영어 배우면 날개를 달아줄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날개를 달아서 높이 올라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던 거 하나가 있어요. 오늘 새가 비상하는 것처럼, 날아가는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날개를 달아주냐? 엄마의 정보력이라는 날개를 달아주고, 아빠의 재력이라는 날개를 달아주고, 좋은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좋은 인맥도 달아주고,

내가 보니까 저 형제가 저 집안이 꽤 괜찮다. 성공적이고 아주 이게 참 가진 것이 많으니까 저쪽으로 시집을 가니라. 이렇게 조건을 따져서 날개를 달아줘요. 필요하면 어디까지 보내줘요? 유학도 보내줘요. 그러니 날개를 달아야 안 달아요? 날개를 달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과 제가 그 날개의 힘으로 톱이 달아가는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날개를 달아줘서 재미나게 달다가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원인 모를 추락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추락해요 안 해요? 추락하는 것은 뭐가 없다? 날개가 없다. 이런 소설도 있잖아요. 추락을 하면 날개가 있든지 낙하산이 있어야 되는데 뛰고 보니까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 날개를 달아주면 뭐냐 이 말이에요. 추락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날개를 달아줬으면 어디로 달아갈 것인지, 왜 달아야 되는지, 날개의 힘으로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얼마나 교육률이 높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깜짝 놀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입학 성적이 높고 너무 많이 입학을 한다는 것이 깜짝 놀랄 것이고, 두 번째 놀랄 것이 그게 뭐예요? 방황하는 애들이 제일 많아요. 한국 아이들은 하버드 대학 입학하는 것이 목적이고, 입학을 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왜 입학했는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 높이 올라갔으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목적이 분명해야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도 철새들에게도 그 목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마음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이런 목적 자체가 없죠.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이 세기는 더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가진 재물의 무게만큼 파괴되는 거고 갖고 있는 지식만큼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가는 목적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철새들도 날아가는 목적이 있을까요? 있죠. 저는 너무 궁금해요. 이 쇠백로가, 저도 그런 실험을 좀 시간이 나면 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마취총으로 딱 싸가지고 이 쇠백로를 갖다가서나 다리에다가 이렇게 감아보는 거예요. 다음 해에 얘네들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조사해보면 와요. 안 해봤지만 온다고 그래요 박사님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그죠? 3월 달에 오면 쫙 요천에 왔다가 4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 알을 3개에서 5개를 낳고 부하를 뿅뿅뿅 시켜서 10월 말이 되면 남부지역이나 동남아로 날아갔다가 다시 와요 안 와요? 다시 오죠. 수천 킬로미터를 어떻게 삶의 목적지를 가지고 돌아오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같이 설명하면 첫째는 뭐냐? 이 철새들은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는 양자 나침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새의 눈, 알, 우리가 안구라고 하는데 안구에 아주 특별한 이 단백질, 크립토크롬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과 망막세포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 지구에 있는 자기장을 시각적으로 명암 차이로 인지를 해내요. 쉽게 설명하면 새의 눈은 자기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세상의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은 좋지 않구나. 내가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되지.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철새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철새들은 천체 항법이란 것이 있어요. 별자리와 태양을 보는데 밤에는 어떤 별을 봐야 돼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별자리를 다 기억을 해요. 밤에 움직이는 철새들은 그걸 보고 낮에 움직이는 철새는 뭘 봐야 돼요? 태양을 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몸통 안에 있는 내부 생체 시계를 결합해서 방위를 계산해요. 여러분, 낮에는 주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호젓한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드라마를 봐야죠. 여러분, 드라마를 봐야겠어요? 기도를 해야겠어요? 드라마도 조금씩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에는 예배하고 밤에는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건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죠. 아, 내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구나. 다시 영점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리면서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뭐 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철새들은 지형을 기억하고 후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다가 자기가 둥지를 틔웠던 거기로 정확하게 도착을 하는데 세 번째 원리가 또 중요해요. 쭉 새 눈으로 쫙 보면 자기가 왔던 그 강, 도랑물, 산, 나무가 입체적으로 다 들어오면서 특별히 뭔 냄새가 나요? 아주 익숙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니까 특유한 냄새를 맡고 다 거기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은사도 받아요. 말하자면 무속인들이나 영적으로 이런 분들이 가까이 오면 냄새가 난대요. 그런 은사 가진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상담하러 오면 멀리서도 막 냄새가 나요. 막 이상한 썩은 내가.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이 상담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간절히 받아야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친구요. 날 더운데 여름 가기 전에 쫙 뭘 마시러 가자. 뭘 마시겠어요? 삐르 마시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딱 침이 상쾌해지는 분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죠? 그래도 한 잔씩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포도주를 쪼개씩 쓰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하는 말씀을 합리화시켜서 술집으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 냄새가 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후각이 발달돼서 내가 저기는 가야 오를지 저 사람을 만나야 오를지 이런 행동을 해야 오를지 참된 분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작동을 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을 철새한테도 심어주고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장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철새들이 길을 잃어요 안 잃어요? 철새도 길을 잃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류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미조현상이다. 조자는 새조자 쓰고 미자는 미혹할 미. 새도 미혹을 당한다.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베이그런트라고 해요. 베이그런트. 베이그런트는 영어로 불황자다, 방랑자다. 길을 잃은 새다. 철새도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길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 성도들도 길을 잃어요. 상처받았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베이그런트, 불황자처럼 돌아다니고 쇼핑하듯이 그냥 눈물 나는 대로만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목적지까지 가지를 못하고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나 이렇게 두드리다가 누워버립니다. 하품이 나옵니다. 그러니 영적인 미조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에도? 아 있는 것입니다. 이 새들도 미조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강한 태풍이나 돌풍이 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새는 분명히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강한 태풍이 밀려옵니다. 아 김 집사 어저께 마트에서 뽑기 했는데 자네 1등 했어. 금반지 준대. 근데 해필이면은 11시 30분에 그거를 갖다가 추첨된 사람을 시상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11시 말하자면 25분에 시상하면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오라요. 그럼 열등 받으러 가는 게 오라요. 강한 태풍이 오잖아요. 목사님 아무래도 좀 잘 좀 봐입시오. 제가 금식하고 11조를 내가 10에 2조를 내려니까.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것을 열돈인데요. 그럼 제가 가라고 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 기상 악화가 올 때 그래도 가슴 근육 팩토랄리스 메이저가 잘 발달된 사람은 우리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에이 그럼 집어던지고 막 날개짓을 해서 막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내비게이션에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내비게이션에 이상이 오거나 잘못된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 그잖아요. 막 인터넷 같은 거 함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이런 거 하다 보면 3000% 빠져서 어디로 가요? 어느새 사이비단으로 가기 쉬워요. 여러분 본 교회 안에서 배우고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그런 CBS나 극동방송이나 아주 입증된 그런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잖아요. 진압력이 이상이 생기면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어린 새들은 뭐가 부족해요?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처음 이동을 하는 새들은 경험이 부족해서 낙오가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역방향으로 날아가는 새가 있고, 그것 뭐라고 하냐면 역미조 현상이다. Reverse Migration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어도 돈 버는 재미에 취했다가 그렇게 세상 사는 재미, 그 삐러의 맛으로 살다가 예수 만나고 교회 다녔는데 다시 그리로 가야 안 가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왔다가 다시 돈 벌러 가요. 다시 술 먹으러 가고 꽃 구경 가고 놀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조류의 현상과 우리 인간이 비슷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지형 착오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밤에는 뭐라고 써요? 우리 따라서 밤에는 기도하자. 근데 밤에 기도 안 하고 이 새들도 밤에 기도해야 되는데 뭘 봐야 돼요? 북극성이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휘황찬란한 빌딩에 빛을 보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낮에도 빌딩 쳐다보다가 이렇게 딱 유리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현상을 미조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할 빚자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목적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잠언 7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새도 그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로 철새가 가지 못하면 폐사가 돼. 왜?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은 이거예요. 예레미야 8장 7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철새들도 예의적으로 미조현상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보편적으로는 그들은 때를 알고 돌아오는데 성도들은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성도들이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받고 은혜받고 직분까지 받았으나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돌아오는 새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길을 잃거나 건물 유리창에 칵 부딪히는 새들, 날아가다 지쳐있는 새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새를 만나면 안전하게 첫째 포획을 해야 돼요. 수건이나 옷으로 눈과 몸을 잘 감싸야 돼, 포근히. 그리고 나서 구멍이 뚫린 그런 환기가 잘 되는 상자에다가 잘 덮어서 따뜻하고 안전한 데다 놓고 이때 먹이나 물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못하면 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삶의 그런 미혹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함부로 먹이고 충고하면 이 새가 죽어요, 살아요. 그러니 그런 새는, 그렇죠, 옷으로 잘 덮어서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전화해야 돼요? 야생동물 구조센터에다 전화를 하는데 번호를 부르면 119나 110으로 전화해서 가까운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하거나 가까운 구청 환경과에 신고하면은 거기서 전문가 연결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황성도 구조센터가 있어요. 매곡동에 가면 방황하는 성도들을 구조하는 아주 유명한 센터가 있는데 거기 어디예요? 우리 따라서 하백교회. 옷을 벗어가지고 눈을 싹 가려서 다시, 그러니까 시험 받아서 이러지 말고 이거 말씀해 와야 돼, 빨리 이거 헌금해 와야 돼, 그러지 말고 잘 덮어서 먹이다 보면 지식을 하니까 전문가들, 우리 교회 아주 훌륭한 장로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잘 신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그 새를 잘, 물론 길 잃은 영혼들을 잘 치유해서 같은 멤버가 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 새를 잘 받아서 회복시키고 치료해서 주님의 뜻이 있다면 하늘 높이 날아올려서 그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때 그 길 잃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한 구절 말씀이 있어요.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우리가 발견한 그 새, 영적인 새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 40장 31절

10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망가진 영적 내비게이션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비결은 여호와를 어떠한 자다? 우리 따라서 여호와를 앙망하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자냐? 오직 앙망하는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동사원형이 카와라는 단어. 이건 좀 적어놔도 좋습니다.

손님 노동했으면 뭘 받아야 돼요? 품삯을 줘야 집에 가죠. 그래야 집에 가다가 계란이라도 한 줄 사고 새끼들 좋아하는 만두라도 좀 쪄서 갈 거 아니에요. 품삯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일 시킨 주인 지갑을 쳐다봐야죠. 언제 열어지나. 조금이라도 혹시 더 주나.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에 참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악망한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어도 악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인카운터, 영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연결이 일어나고 주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큰 어려움이 당할 때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날개가 꺾여버린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대형군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야죠. 말씀의 근육으로 가슴 근육을 키우고 여러분 높이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가 돼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리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믿자는 내 아내와 남편 자녀들 그들에게 전하리라. 여러분 그런 사명으로 다시금 충전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죠. 첫째는 뭐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날개치다라는 단어, 날개치다라는 단어 이건 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르라는 단어예요. 에베르. 그런데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우리 한글 번역에는 독수리가 날개친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에도 독수리 날개친다고 했지만 에베르라는 단어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예요. 영어로는 with wings. 그래서 직역을 하면 날개로 하늘을 나를 것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동의하냐. 퍼드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날개로 그냥 공중에 맡긴다는 거예요. 활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바람으로 높이 날아오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퍼드덕거리는 걸로는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노력도 해야 됩니다. 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활공의 능력, 그 높은 기류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품격 있는 인생으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거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반복했습니다. 인생의 여정,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또 새로운 힘을 예배마다 찬양할 때마다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월 24일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유명한 한국 드라마가 공개가 돼서 그게 뭐예요? 중증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 참 재미나게 봤습니다.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이걸 보면서 많이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적 가치를 볼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병원에 흑자가 되든 적자가 되든 상관이 없이 죽어가는 그 육신을 한 생명을 살려내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죠? 잠깐 있으면 메마르고 떨어질 이슬과 같은 인간의 생명도 그럴 텐데 영원 무궁토록 지옥불에 떠질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 품으로 천국으로 전도하는 것은 얼마나 더 소중한가.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드라마에서 나오는 백강혁 교수 전쟁터에서 총 맞고 다친 사람들을 살리는 천재적인 외과 의사 서전이죠. 그를 누가 이렇게 청빙을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강명희 장관님이 다 하니까 뭐 낙하산이다 아니다 말도 많았지만 한국대병원 지금 말하면 서울대병원에 다 외상센터 팀장으로 데려오는데 백강학교에서 와서 막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해요.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음에서 건져지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병원에는 뭐가 쳐져요? 적자가 어마어마해요. 병원 재정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의사가 그게 누구냐면 한국대병원

0: 병원장 김의성 원장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사람은 살렸지만 병원 재정이 나빠지니까 백강의 것을 쫓아내야겠다, 쫓아내야겠다.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면 안 쫓아져요, 이것이. 그런데 이 백강의 구수가 한술 더 떠갖고 병원 옥상에다 뭘 만들어야 돼요? 헬기장을 만들어가지고 헬리콥터, 닥터 헬기를 해가지고 막 언제든지 날아가 살려야겠다. 그러니까 병원 재정이 흔들흔들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 원장님이 절대 이걸 안 해주려고 하는데 백강의 구수가 딱 찾아갑니다. 집에까지 쫓아가서 닥터 헬기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당신 반드시 쫓아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물어봅니다. 왜 우리 병원이야? 허구 많은 고려대병원도 있고 연세암병원도 있는데 당신 나 좀 한번 살려줘. 좀 제발 다른 데로 가. 당신 안 받으려고 초임교수 월급까지 깎아서 했는데 왜 와서 이 난리야. 그랬더니 이제 이 백강의 교수가 딱 했던 대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사고가 크게 나셔서 병원을 막 속도없이 돌아다니는데 안 받아요. 응급실 뺑뺑이. 의사들이 그거를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돌다 돌다 어디로 가세요? 한국대병원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백강욱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사고가 크게 나셔서 이 병원 저 병원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한국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날 그 의사 골든타임이 지났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도 뭐가 돼야겠다. 나도 의사가 돼야겠다. 저 사람처럼 바로 누구처럼 바로 당신 같은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24년 전 바로 당신 환자를 살리겠다고 최선을 다했던 그 의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중하게 인사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아침 오전 10시 23분 이 최종훈 병원장이 10시 23분에 소파에서 다리 꼬고 앉아있다가 밤 7시 5분까지 일어나지 못해요. 엄청난 충격이 됐어요. 이분도 처음에는 좋은 의사였죠. 영혼을 살리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퇴색이 되고 속물이 되고 내가 그걸 잊어버렸구나.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은혜, 그 사랑, 예배당하면 앉아있어도 그냥 나도 모르게 흐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내가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살 의지를 얻었지. 그래도 망주들었던 우리 사업을 살려줬지.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줬지. 우리 가정의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때 마음먹었던 그 권사, 그 집사 성도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원장님이 그러죠. 닥터 헬기 승인의 도장을 찍어야 안 찍어요? 도장을 찍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눈물이 났어요. 목사하게 되기 전에 신학도 오기 전에 그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10년간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참아 밑에 달려있는 줄만 봐도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혹시 저 사람이 목매달까 봐. 그 사람들을 알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니까 혹시 오늘 밤에라도 목을 벨까 봐. 저 사람 죽기 전에 어떻게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텐데. 그 마음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초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행을 가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돌풍이 불고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납니다. 화려한 불빛이 돈 버는 재미에 취해서 세상 인간관계 때문에 놀러 다니느라고 방황을 잃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 삶의 목적, 왜 내가 날아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멀리 가야만 하는지 그 목적을 깨닫고 끝까지 오직 예수 그분을 존귀케 하며 맡겨주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해내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인생 여정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광주 하백교회 이승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5081번에 2234 광주 하백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ABC. 사일런트 블루라는 시간이 있어요. 해가 뜨기 전 새벽 어슴푸레하고 푸름이 짙어져만 가는 시간, 그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 사일런트 블루의 시간도 지나고 나면 늘 그렇듯이 밝음이 찾아옵니다. 해가 떠오르니까요.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의 하루도요, 우리의 인생도 끝끝내 어둠으로 마치지 않고 다시 또 해가 떠오르는 밝은 날을 맞이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멘. 끝없이 어둠만 계속되는 것 같아도요, 늘 그렇듯이 세상을 이긴 빛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푸름이 짙어져도 빛을 이길 수는 없죠. 다시 또 떠오르는 빛, 주님과 함께해서 찬란한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